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능력이 디탕라 긴송치고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두둔라 지송수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 민배 주람 토르와 신배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튜도도 면주 치구 강배 난기 쿠류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기고 짱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구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유마 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꾸 랑을 국송라 쇼게 꾸 랑셴니가 편라 디탕 용투

0: 어찌 네 스스로 될 수가 없네. 아자. 장게 저 상부 체업자도가.
1: 예, 저와 상부시 제시 선비.
0: 차랑게 아자랑 진행 앞 보고 말이라. 아자랑게 뭐란 예치노 보지 마시.
1: 다가 되시. 장토도 니르 다 요 마시베. 내주 가시에 다가 참지 않는 그 흐리. 미카지를 야마체는 괴벅게 먹어 흉구시.
0: 니에 샤토 민도라. 샹도요 민도.
1: 수인의 로친주 친유여시 미람 처도되네 급체를 삼로마코베 시당치손자 디 나자리 죄후시다

0: 미지를 세 번씩 어디 급제 상품만 거네 고 주고래 계시든 나사 찍으려나 나 죽음 매
1: 쟤네랑게 나다 뭐랑키네 찍담 예이베
0: 아자 네 주카시라 가나딘주이 큐싱아 손세와의 요마티 나라니 시루 저와유베 괜찮다 나다 진찬라 까미 민마다 세고로 동그게 보는 신에 림시 뭐랑 세 번씩 어서 장게 뭐랑 당린치야 최도마치야 가리네
1: 나 최대 신도 큐님에
0: 칸이스는 아자랑게 뭐랑 현재 통사 당린치도 요마티 이내가 뭐랑 댐버 딘둡지 여자 샘버쇼스
1: 한친 랑이 중부소자 녀랑을 개치통마시 이내 뭐랑 당윤다 지접 리집소자 칸다 许多青年去여시 시에모도 아 린지디 마치 탁주인

0: 살라. 숨마사.
1: 장근님아 숨마사슬로. 저거 뒤에서 치러 겹도줘.
0: 겹도 말해. 이네디 겹도 말해. 띠녀 담고 엄마 동생 씹어디. 장게 제교 닥제시. 띠님의 룩에 슈도 게되다.
1: 장가 아자게. 좀 세죠.
0: 디 아자게. 지금 천다지리. 모랑게 충두내가 토탐시라시기 요라. 로중 야고 마세나. 나 니도다. 나 니제 무고세. 디네 나 탐제. 님도 무고제. 모랑이 아마다 케메. 니에 담가 쳔부디. 니에 겁 당리 마세니. 탐데 nga zin ju chik zhe morangge nga cham ju chebdi ame pulu cham chem ne xi le me bda zang ma zhe
1: ye han huo su
0: zhuo de
1: 张刚我活没呗
0: 没活

0: 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我们这些人都是在这里。 김아세 수입 땡기 체내 마셔네 라게 소재 소부터 기별 삼더 뉴유베 김아세 더더 사바디
1: 나지스 디렉 손 다가삼시기 창업파 로지 삼냐우스도 손치
2: 징크라 연배
3: 어어
0: 진크다 용배.
3: 용이다.
2: 감사 진크다.
4: 어제 그저라. 키라 차다가 잘했나가 비비. 키라가 나 싱고티고 쓰제 클라스 이동도 클라스 아중매 키라님도 진주면 드셔야 되기.
3: 용아. 잠아선 아디아. 하나 탄도 조건이 겸도.
4: 탄도니 주 쳇쳇부시다 하도. 키라 잠아세. 소제 레스상 조건이 고 마시. 오늘이 可真了，常务师呢？汉信给很多听这些呢，俺这苍马克拉斯拉不明多。哦，是的，哦，听你从头讲了，汉信的苍马我会接呢，说句我个没好个事业，等于马起司机。可真了，现在我不是的，你说这样个说白是几张马赛，苍马偏的托不当，托不当托不了，开始学的，俺说他都中央那这边，昨天来这可是入门的很热。
5: 这来哈干活嘞，也蛮多事呢。其他派太监喊请了，也好吃死么的。嘿，马上，其他三个月呗。光不是的，其他还没送钱，喊请个模特停车钱呢。其他演出兄弟，俺们都现在还少加些面人嘛的了。你其他三个月，娘嘞。
6: 왜 공감사 디수 선배님? 레스 봉주는게 지난 세는게
3: 아래 봉주는
0: 랑랑사 소배주 이강을 지켜다 두다 개침주
4: 여디 마시 아시 서균이
3: 冯主任，冯主任，
0: 让丁建刚来救他。

0: 매도 차고지
1: 잠지리 매도 차고지 통보다 나감자 랑지 메시지 그룹에 장아 통주 사다 취업지
0: 미리가 가르쳐 유매 게스트즈 매베
1: 야스 매도 제도 장 가고 있을 거라 봐
0: 쟤는디 케용고 집에
1: 제주 예신그유 등을 랑게 봉스 걸로 카티 맞아야 돼 나 가고 속으로 쓴 거라 봐 로지 친구 팀지 재산 매봐 로지 친구 군이 로죠

0: 阿姐，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阿姐来！ 강도 좀 말해. 김산식이 물어봐.
1: 상경아, 김산식이 밀어 찍어 유배. 예시해봐, 찍어 던거 유배. 상경 뭐란 가부 용약치도 먹추고 예전대도 통고 쓰고 요리. 이내랑 예부 조유 말다. 뭐란 좀 봐서 이마 샤샤네. 랑 더그 먹지.
0: 뭐란 거 얘기.
1: 용아, 랑 더봐 샤샤네. 俺最近长得干个小不是？阿金，某年的岁的，年卡的年纪，金灿烂的照马去的。
0: 年轻多么多。
2: 阿金。
1: 让给俺糊涂过输的。
2: 阿金。家老学问女人的。

0: 다치리 공총 걸어면 가심 디임시 디지라 상장랑 막나 주 디네 안주수라 유야 딘지 임시
1: 이 마시니 메고 서토 마지 이네 주적 첩제 맞아 중국 서서 수배 매화 약수다 격수티 통야 주는 섬기
2: 디제 소자 란한치를 쓴부셔 없으바
1: 지 한치균이 부동은 교체로 세줄라 중국 뉴세 교르다야다 티외 교르다니 미유바 이치추 이내 티리 맞아 한치는 쓴부셔 없게 긴기 키나니 진주니 자동 균급나 마티제친두미도
0: 살라
1: 머시체는 아랑 가부시라 유라 탄 한치랑 대괴시라 치그유 이네 니한테도 어떻게 비대나 마랑시 사다 취샤 키랑스 제이 마스 로춘주 키랑시 사회 치단로 광시 나서
0: 아자 따라한 게 하고 있어 찬나 내 교변 줘라 쓴부셔 요마시 은이랑시 사우치야 돼 말게랑 개매라 입사체험매 네 폭성다 지동체로 예
2: 치디에 자도 스킵시야 랑게 한치는 말에 시지야 급기야 마치 치니가 치유

0: 你这也，你这也，你们看下来中午的话，你一直是我对不对？长安县的拍戏不多的话，到底嘛想用的个？谁过的？你谁过把他查啊？谁的过查呢？警察了？然后呢？拍下了，是我要买的。 교도당 고삼, 교비기두, 치차사브리
1: 교도당 멘라, 교백기 민두 세이고다

0: 미리 미리 잡고 써.
1: 응응.
0: 얘 사가지고.
1: 왜? 나 욕셔.
0: 욕셔서 가서 그래. 중도 칼이 계속 기둥 좀 구하래.
1: 전주 십시에디 인제 채워 입자.
0: 규정 놓고 그래.
1: 하고 뭐 줘.
0: 뭐 시즌에 규축 강사나 줘야래. 그 육바 주된지게 내가 나 깨지. 많은 감자 지는 게. 털이네서 아니 나 잡세 볼래 계속 제가 요기.
1: 아지.
2: 라바 주인스.
0: 라.
2: 가지 주인스.
1: 찬찬라.
2: 어, 남자 십시기.
0: 남자 최고죠.
1: 찬찬 올라. 아니 그냥 제 년쇼. 봉주르가 전조네 십시 최고를 쓰기.
2: 디킹이로 상세불.
0: 아, 찬찬라. 오늘 저는 아까 좀 미세 봐 줬지. 이네 계란 같은 동아.
2: 급도 되지 또. 니라 쉬어. 다른 매지 숙치 수디. 오늘 랑 삼자 당리 체스. 아주 저유 안타고 소이. 내가 땡기 지마리 쓰기. 초지니 소재 퇴고 창업다 차고 리주지 초신지니 록두 심주소다 냠려 고주제니 나들로 춘지 여제기 로유유라제 리주도 병 치오지
0: 네 저거 상 걸어봐
2: 다지 이내 미만 거 지금 왜네 신어 삼시 지하다 당연히 체크하고 오지 마부 지조유 네가 배지 라고 소수인이 뒤 턴다러 삼다약 뒤주시다 요마시
0: 말이 라제 된다디 네 좀 좀 걸어봐 삼료 더 끝내던데 계란게 다 주 나라
2: 我 소년 수가 중요해. 라시 우세.
1: 차 잡아 피오.
2: 어.
1: 머신에 선주권 배달로. 남자 뒤땡기 치모도 위나. 소장 당군의 유배 치주용을 소년지 지하다. 최신 문구디게 맵 수지. 돈이나 라제장도 합지.
0: 라시자네 다 지구리. 你 忙呗，制度里面操心些多了吧？
1: 米仓木然的，三木当的，几个马的，厂长了做马屁活，给就用去。
3: 就是晓得，俺做罗松干那个，金川马当矿了上罗业务，俺的南站电器别接了，所过去没电器去的站去，停车场边呢，到我接了我们接拍个谁？地马车停车场边呢，慢人的赶到这边呢，马最好是吧？
4: 마시제는 다른 라지 바래야래. 나 도스대도 가고 제스. 도슈디 우서 님들 제야디 쓰르샤. 제다 주시 눈 차제 쇼세 패신 용토 마리.
3: 푸삼세다 중에 무유 도단 차자. 무유면의 파시 심사 요즘에 나 주년 푸삼료 도체니 무유게 조가 잡체는 거시.
0: 최상고. 세리 심주 제야디 푸삼 송자. 서유 통주다 년년염시 전에 용고 마리.
3: 한치. 山人不拖不打, 垃圾拖不算咋, 我们爹拿的脑灯马是, 今晚几个做过几毛钱吐的生活马是, 接着南站电给钱马去, 山用门的先跟开用马是,
5: 韩青, 然后南站电马去呢, 俺从南巴出去了, 靠我所有爱语, 俺从千里心中找准看你不的, 然后咱们这些, 你和哪天切下, 今晚上, 几个做过几毛钱吐的没吐呢, 演技特别是大姐, 南巴和找准什么做了不起的,
0: 정말사. 네 불 세시게 줘.
5: 폐치랑 세시게 거야. 뒤치고 세 아용.

0: 딱 다 되면서 와 야치지 번지가
1: 다들 미드 차지 가지가
0: 장신게 보치지 나밤에 혹심 주저지 초라 잡혀쓰기 미리 니출랑아 그저래
1: 아지 장조야 가도 아 장한 콘스니디 소제 린진이네 번지 가게 소프트 쓰여 무슨게 장조린 탭자지리 내가 침모 좀 쓰부도게 한다랑게 미디 라고네 진찬라는 포여 말이 소스키데 랑제디 저저디 메네 케여 말이 라님도 또 받대쳐 녀랑시야 장한 지르 지게 소고 배 코네드 마란 아리랄 저와 침모 연다
0: 좀요 가르키 이제 길 코네로 니네스 그비
1: 야 한친 치주네 이베
2: 아야 용제 현지 집에
1: 나 세바 접 체어스 승비 권자대대 제시다 디닌지지쇼 말론 여행이 마스바
2: 규십이기디 예한칭 치료 제비 인증아 교다 디시 송치 냐스호스 마셰피 섭주 마게블라 탄도서니

0: 루튼 장관 친게 대구의 마을 백개 진짜 시야요 말스너 마 이큰 채마소 루리요 라게고 시제 직쇼다
1: 라 키랑게 가슴바 아 공마소 대샤니 엄주 니가 차야디 내로 집제 세브라 홈마지요
0: 고프테라 정가 라슈다
2: 한친게 치게러 이민 오고자야 된데 세딩不是
0: 야오도 십드셔다
2: 한친게 치게게 보면 된조 자세보다 민원부치 속제 부도 템버 판고다 굽친부 유버 돈도디가를 비진이 코나
0: 가좀 바마니 미디어 챕시텔 교육 가르유 매직쇼다
3: 챕시텔에 미디어 챕시 신마지 장게 미디 흉내 칸 따가 규다 비리마도 차관 요마지 폐치 신위다 총회기 수지 수임에 신가 아유 로슈 미고르 마도 신보 칭마지
0: 계속 오네 경고도

0: 알레 쇼다.
1: 그리고 대바르게비노. 맞아 소리 튜섭시 도리.
0: 루튼 사고 블랭게. 보존 럼틱네 주디 젠트 나녀지 봐.
1: 전다 대비진에 세조 통치는 게 요리. 제사 루튼 사급소 챙아 소라디 휴체제. 젠트 남티 사방가 고야리. 디 자화상 고소자. 니 바도 兄弟하고 세월다.
0: 니 하화스. 이네 더다 엄레무스. 사고베 젠트 차창고다. 点不点도 용고 마셔 봐.
2: 기랑게 루튼 장한징 쓰이베.
0: 허지. 기랑게 원주 처지 차초부시라 나도와.
2: 봉주링게 가조나베 제시나라 미드키랑게 겸유여리스티나샤 나주다리 여야디 보우지르 휴지 보우스미에 뒤세유 키랑조르다
1: 제리리 마주람상 고조도
0: 알레슈다
1: 산삼도 이제 같이 가
0: 사메디 가리 메케나즈 킹그이베 디 어리스이베 탄커 도리아지 평원 장남올 베베 사메디다 리지지샤 디녀모 보네 야제 키용피 토르데브나 메진 부고조 사자 밝게 칭마지 디디 사메디 이가러 턴더로지 사메지도 섭섭 마체바 토스 체비노 마다 로든 장한치 把这个下多肉都学差不多陆顿长汉清了生命来代表老大不大当个结束长样个三路每天个钱都给你看个三路面呢看他输的说平说钱俺说不起个这边
2: 北京生牛的你既然也没睡不着
0: 每年的你咱们睡不着给个钱都小哥弄出来要给美国睡不得可给钱去起个这今年嘛，现在看上去看三十不？
3: 快到了，路都长很清了，三轮那天有涨，给是太差，听着下不死去。
0: 哼，明天那天有呢，俺们又跑别去了，也嘛钱把钱都掏着不？一年钱要嘛大，结果不钱多。说，别人做朋友没几个，太差不开始写的。俺们不能养皮，他们再把我送出去呢，也是好写，可多大年要的，感觉闲着就过的。
2: 冯主任，请你去让给陆队长喊清了，接着学员给规定些难的。
1: 陆队白满你，让给陆队长喊清，那么咱点学了不得。
4: 陆队长喊清就是要嘛呗，
0: 你借了几个钱，你们都要给他们谁？小四哥。俺那是到是过那头，
5: 俺喊起了大干妈打不起，叔叔就过北京给三个月兼职去撒钱，爹自动收着呗。
6: 唐的爹杨姐，他小争取亲人生命都贵啊！
0: 还真唐小，天也差不啥，咱们这么送了？
6: 让俺抓紧这些爹员还是？
0: 欠我三块银，冯主任给喊亲了，毕竟三块白兼职亲人，该东西送给。
6: 喊亲要么我楼马是呗，工作单不是呗？
0: 天天进餐量了，兼职七对，没让鸟白收拾钱，冯主任给冷不冷心去那冷门送，叔叔龙不还先送啊？借了三块白喊亲了，兼职七位了不是？阿家兰呢？疼都疼的呀，还多。
6: 啊，那钱呢？汉青兼职去丢空呀，独老车这些还注意。
0: 看你妈呢，我呀的眼睛密码开卷的是，俺汉青说话注意的。
6: 啊，长照顾啦。毕竟个三个月的是代用呀，去那个贵州那边。
7: 俺就那天在不好的，去的金灿那个对不对？陪着很多学生。
6: 啊，要不听是？
7: 今朝那个郑州爹爹呢，李松科科长去住呢，我那朋友是。好好，还是
5: 去的经常那个段子让搞不清楚，搞不清楚，肯定是前年旱情，人家那塌不起，一年没让个去的，是怪肯定要骂谁。
2: 一个地干个差几地，我年年都干破二度，归为差几。地干个差点子可个年银的，可个行情个银一万七多也要买的。前三三块不听给，把我的学长把个其中钱，腾多哦腾多明天要个长三节，差不起不少着呢。陆队长来，既然差归为一个地，俺就把这个事情提示呗。
5: 哦，地。
0: 你俺给个三万算账，给俺这边小车拉打嘛呢？阿姐啦，那现在六姐没修，看到旱情，毕竟才把干了过头没修过，天差别没了，怎么着？
5: 毕竟个三个月不等做，经常让给停止休息啊。应该嘛是。
8: 莫让他选他停车好要着。阿姐，学不得哩。
5: 学不得哩，可把住啊！说着呢，俺来个休息个。喂，今天啦，哪卡拉萨街当嘛是呗？米勒也许乐不着吧。
8: 阿姐，哪里去了？啥时候来过嘛的？哪里？啷个是来着？啥消息？莫让他把那个用的给。莫让给我做他给钱，俺人多，桌子底干了，看了十个面试了呢。俺老婆去阿妈多米多。阿姐，阿姐，那个鞋当的呢？
5: 莫让俺那么说要了没点钱是呗？莫让俺那么随便去了，俺从小干了冰刀看嘛是吧？俺让了干不有啊？这那边说这听都听不着。大大听不说，萝卜都没点钱可以呢。让他这一天就别应该去那太阳地，莫让给随便嘛多，俺没事。
8: 今
5: 嘛，同到你最长忙这拆水个是不？莫让个内部的，全打了电呢，让个工业气球吧。
8: 让个现在的自动的，这块没多过。
5: 让个地动年深难了，让个人年钱个过出位自动联系，让个哪个有的？
8: 阿姐，
5: 用啊，年些没用，一年年落了钱没送啊。
8: 羊多了你呗？
5: 咱俩的这样行。
8: 啊，那么咱俩打这个呗？皮多了都。
5: 没让追打，还是去过面行个谁？

0: 같이 가.
1: 장가 소소 중매 뒤도 사업 등아 제제 신부 레모 송. 네 타브로 시상할 친수. 네 랑 뒤도 신여러 시스가비.
0: 나무고.
1: 장가 말리는. 장가 제베 뒤도 추야가 용기.

0: 다 시네. 로지 파주 규긴 총강도 페 봐라. 거수슈.
1: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지 파주 니고 치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거대 규양 참부유. 리지바. 균된 총골 소치대 규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숙체리 부신원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원 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회 당바낭탕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이라 수미 순수야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처 원당 저도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 熊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탕 뒤네 취구 체휴 조당 야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 熊 치베 함티니 양싱 시원탕 함티 딤슈 치웨 콤부티 뒤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부부디탕 총야 계획거 강바 초용이 대교 치도 티줄 함조 인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태디 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쪽용어탕 대탕앙 차롱용외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탕국주 고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너게 파주 지골 함니 지골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거 체버시인 섬디 토라 지고기 뉴버 된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커그미 티웨 함물라 처주타 티듀 고토데 뉴버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0: 세 제주벨라도 카바르키 쩐이더리 셔츠 튠제 튠윤타 통자 뉴르게 소지 체제 말루 세도 토지 바티레 서괴바 토난 침부 중휴 튜모마인 비 청진 토단라 기레 티리 스웨베 푀기 겐덴 신소 튠윤타 조초 뷔제 제 제집 제주로 튠겐 자류 란유 전 즉시 토담 주 총바 단돔 주일레 뇌바 황少 동키 안조이 레디키 므소레레 쩐이더리 레소베 콩데 체럽 티리 제티 푀기 겐덴 신소 튠윤 체진타 소젠기 강내 고르게 콩데 레데기 토담 치고 낭주 유베 조조 카세브 메바타 튠유 콩데 치가웨 네튠 타주 토비 유제 숨시 잔유 존 즉시 토담 주기 정시 지명 예시 토 자토 고르마 칸도 주르미 세보로 응시 유바타 잔종기 응원소 링고로 된자 십시레 타 단돔 수데 레데기야 튜지 토 주고 주시 레데 티레키 AI 징뉴 예제라 즐라 된네 된자 십시레 제베 강내를 미디 강동 응원소 직십줄하 십시를 톱체 원주내년의 돈토바 수업에 꾸르게 내리라 단돔 내부 체톱기 시 란유전 즉시 토담주 총부 단돔주 초전 수연바 공주량기 원수 링구로 대자 십시를 통한 단돔 최대 내대기 단돔 내부 체대 최대 제공률기 클래카라 캡어 수업에 사공 카도르 인베 겐기 단돔 체가외 내튼 타주톱 유예제 솜시 콩대 대리 시점 체체 튼제 꾸르게 체초바타 Rignola dene, tuanzele shibshir chetse, deja gelen tubgi yu. Chirin jengi leri chimbo nyi tuyju di jeba ti, leri gi jiglam tamnen soju ta, chonsep targe donro che yuro, chengzengi de yuro kanli tuwa ma se. Rangjongi rigden jage legu nyer deru don yuro tewe gyan gunde tep yu. Gongju liangki, lechen anzu cenze sardu huda che di, rigden dandom ta, gurge jejo mala tuzan suwe ne, ngunso gurge deja gelen che to, zhongyongi ben joro ta jizo byuda kongbe don yuro, tuyengen zhongyu yin xie sumshi. Nyetu, ranyu zhong dengwe gi yunle onyuan, chidra byu bojan xu zhi wen tan jebe, xizi chongge le tu, ngunmi xu xia rigne gyun zin ta, gunde ringwe songgyup, tuyrib sabi, xibe lak lin, xiri manzo la zhu rezo gi le dun la, tegshim namshi. Xu zhi wen ki, rigne tuyengu gi le zhi dunbe kan li che di, xirim jibe rigne xipshu pizum so su doma ta, kende rigne tuyengle ta, chakta, gyadup cheru dang di, tuyengle la dene, byuze le su doma ta, rigne ta yugoro nyamze peke cho juro gunde donggo ba ta. Zhonghua miri jidun sobe duxie denzo ta, duxie sum ki lopso gyundu ding se pe di, xirim dang yun ki nyuba dunne, dang ki seju gyunam jen tu chira che di, miri ka ga manzo cu, chepsi ta, jirim, kongbe jie te, kwashe jen che juro chidun che di. Miri tunji ya tun besan kui zudu che be te, penje sabo tun juro gunde donggo xie sum shi.
1: 지치니 Kabdi jenduru ni, chato ta chami ni ki chidab jie yue jing, chato tu yun jen lam sui yue be, ge yung ki gyusha lu gyur gawwe mi chi chul ha shu yue. Chato ki ning zhi jenda ra, lu zeba xidong ha shu ne, tu mo to sadu kinkam gyug lam nyong ru che yue shi. Jen shu ba, zheng yi men ki, jilu yi do ni saksum lo ne sung, mar sun jenduru nang shu bayi, lo re re chanyom jenduru ka ni chul ha nang shu bayi. Ta ting, sadu lam che mar sun jenduru nang shun du qimbo chung xie sung shi. 真秀吧,毛二年期,俺最初不能,给用人心及级别王娟别如接错不起一把他,他的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你秀秀预备能,迷 yuejing, lambar ki zhenzhong tanda dhubu xie yue. Zhelam gyu ki mangzu cu, rengui ki zhendu war, ngar loma ta, jide ta, mentuen mi na, gyabzhu kuchubso cenbe, gyuglam yong su doji qie ne, zhenshu be deja gilin qie qie yu shi. Jendoro chubu cheba gyu sunam tsirin la chuzo jik tang karma dun garja goyi chumze to ne gibi tsujung ki ang tangbo toba tang. Tsirin tsomoro chuzo jik tang karma chobge garja sumchu suru ki chumze to ne pime tsujung ki ang tangbo ra yubshi. Sunam tsirin ki ang tangbo ra za hajang kabuchung je lam to do rengnyu yugu dunba yin xie sumshi. Tsirin tsomyo tirin je lam to rengnyu yugu dun toba chung jime jendoro ki chiri ang sara chegyu yin xie sumshi. Dilu jendoro ni Ai cheng zin ta, zhe lam rin nyu pa lian suo ki, shib shu gu zhi che di, zhen duru wa cui nyam san nguan bar che xing. Sa tu yun zhong ta, gen gam yi zhen lam ni, zhen duru ki nyam ne yak shu yin pa shi. Zhen shu ba jia wan jing ki, sabab toba din zhe su, gar ma ge zhu kia ni gyu tu gi re sam sam ma chung. Nian nguan ne tu nian qing pa dian yu, zhen du dir lam gyu ki yun zhong zhe ba ta, char gui gyan ha zhang yak che du che sun pa shi. Zhenshuwa shuja nanki, gyuk tsarwe jesu sadwe ladu gyakwe nao ma chung, chage chargo yabu che tu. Hajan gabu chung, ay ayi nyendong ki ngan zuro pakja sambo xa chung xe sumpsi. Tatengi marsun che gyo ni, rangyo zhong luze zhenduru ki cunda rinchin ki chewsi yinbe, nyurze ta, ukta dawa zan ma yinbara. Nyenri di ni, geyong su chita chiba ta, cho yong ni nyenri chongjeri ki nyamsan ta, kentengi rinne yugor nguan bar chebe, garkong kejian si yinpshi. Nyenri chongjeri lopsu ju dangzui shuji shuyen ba, liu jun chang ki, ngan zui chile jen ta, yingshu nambi go ne, sa tu keju denbe marzui jenduru che di, mang yong ki lun chong chisim cheru dan ne, nyenri chongjeri ki rinne yugor ki mingzha cheru dan wa yinxie, sumpshi.
2: 其次你是个年,那出场客气,一万场被压缩滚部占从各部居住不谈,中门忙随人的预国的具体性当时,结果比如说,宋总客,顶住前年给为压缩滚部刚几天,几次客,几次松出新年,今年是怎么领信托三十对于不接。
3: 那么,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这里,他们在 人生内期压缩滚步吞空期立起而西速不谈压缩滚步占从列地第二点内能去压缩滚步检查取材而维持了当我谈吞从冷铺下东突破前地行政满措区永不喷暖永久规地当我谈总控期肯定行政来谈人来谈与国吞内念不这前年不太空别主角规地当局引起送别年度你们总吞没听着行列吞来领两
2: 你们四五七里去，两届结果，你给说吧他。对呢，团里，别大间他，这算间途，悄悄忍不住切入了团。两届开拓，来团别，前来第七了点呢，是永安所四五七里去二彩三零七点，那边去端场团呢，苍马三团四五七里去二彩通途不签约，正从开拓，你们新来团在几对团，正团七点，三团三个新部，半里新寨桥永南，我就七八马三，总共去三张团里批改去中这样。 温巴的钱越不接，崇明无浪给，崇华也不多，四五七里根本就拉三牛皮人先送不接，崇明理想去，他跟四五七里忙不三皮人，崇华别也不多接送不接，结果比如托，当做新歌儿铁东康推荐度，别绝切的，铁东会，崇康南去四五七里温泉七星月景，查查村，四五七里牛蛋先到七八马三，土味推荐索性越不接。 你们总部来团民的地基杨总体按照铁东看你们总部这种部堂相冲的看见念头做不习近按照你们文明学校堂行学团在那个总部有讲从蓝铁刚刚七三月别按照铁东局没铁位吗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바타 너군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럭칭이도 럭칭진 제마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고베 당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총캉
2: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랑도 싸불도 와대. 얘 티대 직신다. 니네들.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 와대. 얘 신다. 대. 니네야 소도대 직신다.
3: 뭐대 난 저에 한거디. 진짜.
4: 아야 저가 기사.
5: 저들에 돌도 주고
4: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니나기 줍스 쏘네. 영중의 면서리.
6: 前三家的捐情名都拿站哪不也不去吃鱼所以这门有了点钱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些干部就站起婆婆当所以这门有人呢去去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部的人当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当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的，阿玛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连官下南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方从康。
8: 我啥不的，我呢，现在面那个比要多啊，比旧家要不些多。 养过，养，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在证明哪找过，很巧多啊。

0: 터리 가봐서 되다. 잘라마 봉디.
1: 왜? 장게 등에 먹은 랭게베.
2: 랭게메. 마마 보다 보다 교수.
0: 다들.
2: 집에 나고 감사. 집에 나 권해 봐봐 제스틸리. 기란러 권해 당하게 가도가.
3: 나야 깨친 요시. 이내 장 두르친도 와. 고들러 장게 정국의 권해 순위 지접 내 집에 믹제디. 디제치야디. 미디다님도.
4: 산라.
2: 장야 교다. 예수 워세세세.
3: 미디다. 你这家接多少位?
2: 既然他这屋内, 陈大迪切的配备?
3: 俺没得切的要命, 让切的要命。 婆母, 让俺最吃说的, 不知道。 听我让俺说的, 恰恰前不是主播也是那面的, 你没得切死个马子。 俺这呢, 马斯人如果不接了, 对俺没说怕过不赢呢。
2: 你听我让这边什么马拉那么等个事？你去听这马子。你
3: 谈的上了，该等个人。没得的，你这些个人是去点钱。
2: 去让个家的，你也别去老大切土民多。哼。上街人家就学的。这边啦，其实马赛托里呢，去让个阿爸再看见，增加多个教书呢，你听从没把小个的，一年他这个家的老大切土民多。
1: 俺没得三不消失。
5: 吃不中啊，懒得了，慢慢散着让一下，让你慢慢觉得人民多。
1: 这边啦。我走了。今年，年没对码头过年，年就我过岁数，对门对不起的，听俺给广大说个月。你呢，忙个忙了干现在，今年忙个忙了最后一个月，听俺给你这上面提前那么的，你这节这么大改不是？听了个些子啥样了，兄弟讲过个。
3: 汉青，大妈说的。我来协助的。什么呢？我这里给广大叔叔呢用过嘛的，忙到了，给咱广大送过了吧？年三节前呢，给咱铺了皮鞋，我你个点点洗拉去，这些面对送呢，你最得这面等久的。呵呵呵呵。咋了？上夜通便嘛噻，咱们活中啊，让那么做三面的。 几座个娘庙，看那么多，讲不全当面吧。今晚所收草啊，让你配不起用土马些，得人都让给女儿马些呗啊。
2: 我这点呢，要不。

0: 댄소 창모 콘소 게임집에
1: 리 콘소 레브다가 자라디게 오용수 주민디 시에네 탄데 변조 카고 유자 켄소 팀지치도 파시메니 용고 마시 디코랑 주먹궁게 쇠베 파시이 랑게 계속치로 라나마 겹제 등 면수기
0: 콘소가 체하고서가 요민도 치빈 견제라 만나면 키랑

0: 제가 단도 사요 맞다. 라몬다.
1: 단도 여르베.
0: 고린 제마디. 마베 나마. 오게교.
2: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오게

0: 아자라스다. 한번 나와 김다 합쳐서기.
1: 심부도 그래.
2: 어, 심부도 심부도.
0: 미 장매 소화 집에 넘겨디 수수 미세 집에 넘겨다 지구시. 예저 와르 기사 순이게 소화 뷰 타츠게로 챘으기. 티링기 딘제디. 권소를 내비서 시도. 토고. 권주 인지 칸산 다가쇼스 넣고마시.
3: 朝中我们先操作要买这边朝中我们先没在这边能够用要这边听我谈了嘛给朝中我们先不打他都把他们打马子们的而且我们去的时候给不到笔记能够进到的给这要着了没这关手机我的我的看意思呢第一张所给你要了登记预备朝中我们不让给俺们这些把压死给
0: 全体给他们说啊
3: 啥都搞不清楚大概几吧

0: 이다.
1: 라마뉴다. 야야야.
0: 어제 가셔서.
1: 네저 뒤에서.
0: 뒤에 누가?
1: 인기 말이. 나 다도 많이 뒤에 뒤에서. 되다. 뒤.
0: 뒤는 많이 뒤지. 뒤에 뒤에서 니 너무 사고 그래.
1: 가리나.
0: 되다. 랑고 수보 국제 여러봐. 계속 신기 예지가는 년은 랑고 수보 예지가는 자르고 용고 말아봐. 听这些呢，东家那些，搞来可可的，你把你这个嘛的，让个苏北，吃些羊肉，加些这个油酱，桂林那个不蛮家的，记不得。呀，也晓得，晓得些，叫谁的？

0: 이거 걔 놈의 줘.
1: 놈의. 너 주셔네. 니제 당린 치우지. 니제 당린 치기니.
0: 기대제. 디선에 라게 노주가 접지는 시 하고 매바 다리라. 노주 요산책 심쇼다 최세 매바 다리.
1: 아. 방주리. 진주마다는 나 더 주차제. 차스 댄스 요마시. 소제나를 경자다니 치도비 녀로마 배준 체베 제부이. 녀 쇼티죠. 견주 같이 내 뒤바. 레네 신다르 균마다로.
0: 라블레다.
1: 진짜란 차스 겹차스 키랑게 차르베. 너니 동에나 롱부지부지. 나 양은 닝지나니 용 두게라.
0: 네 진짜 지금 두게. 맞네 나 오히려 등매. 네 챘으면 나 녀대 녀들 하르샤. 계시랑 게 차가 신 배트 띵지 치면은. 라더도 제마 노주 다그란 쇼리. 라모토 경다다니 제주는 용구르베.
1: 나 녀 미드 제투 치죠. 녀 미드 제투 치기.

0: 탁주 근처 재매디 고림내 소도소 심주는 그래.
1: 정주리. 기라주고 시라주제 머슈. 나나니 매균법 지구선자 야면 네 통로 제조.
0: 말주고 또 제대노. 당담이도

0: 창한친로아직요다
1: 아자, 미소 댐비 요리. 구름 시송 제비기는 당부대 사장다. 니버 파마체 순부 보고다. 시부디 뿐지 신다르바. 응아바디 어.
2: 지수, 니하고스. 나 교수지로 당구네 시바사 합시베. 뭐라 교수지로 안 당구 차 합시베 아.
0: 아자라. 맹간에 능매다도 더뉴 지단 약수 요마지. 엄지뇨라. 키나 쏜다. 장한清 장문낭다민두
1: 아하지
0: 기배샤네 하제 슈샤
2: 라
0: 안저 신한회나제
1: 최상제
0: 가제도 딘제지리 퇴자칸도 쪼가체 빙쇼이기 차닥제체 키랑스 뇽자 숭민두게 히네 하쿠위베 린다체웨 맨주구 누군 가주 쳐라나 요마제 시에나도 스마구비이나 소송을 십지 윤도 지구도
2: 마지, 디
0: 아자라 만난주 로테도
2: 랑앙 타구르부 랑게 셰바 지규리
1: 로니 출학제나라 아자게 나다도 셰베 마체 겐창미키야 곰데야리 루부도 겐키로 질리자 모랑게 람상 당린 제토구 요마리 뭐
0: 당선 셰는 곳이 기억매바 류지 망치는 사야 용주월베
1: 나치고소 키니 기부제데
0: 장수고 카돌데다 갸고 차스는 세초지
1: 탄도선도 코딘 체크하고 열어봐 갸고 차봐 갈래 열다
0: 쟤는 제마서 유권백업을 세규지
1: 장년도 맵시에비나 나존이 지든 제 체스기 마지
0: 카산라지 잡지 봐 코딜로 타진야 선주 체시 용던 거스사 저거 갭스다야 카고지
1: 인기 마지 탄다 간소인 거소 로그인 시세 그 로춘지 요제게 바딘 부글 락자 갑도 섭지 거리 딘제 그 락자면 또 제 갑지 면 냠무 감사도 못 차로 봐
0: 딘제 치스이지 잔 차지 유치라

0: 야, 써 아.
1: 아, 씨. 매. 나 좋아 캬스. 잔 써.
0: 잔 김장가리. 도대체 약자 마세는 용마다. 겨서. 야.
1: 잔 그 사야창 나다 보디. 잔 소스 십장샤.
0: 나 그 와장도.
1: 던도 카디 비위. 깜바야 겨다.
0: 가지가.
1: 야, 겨다지. 네. 빠시리 드와.
0: 아지, 개아마지. 렘부창 장한친스니에 대유. 미리 남자 고유스름나. 안지서제나 개거고 전년 남자 커서 무여리. 다데디데 처마로.
1: 순이 봐.
2: 조리요. 나 장한친이.
1: 전다 하리유.
2: 안지 자교 다겐게 최대 시장 넣어샤. 장게 갑교체 양가지로 지는 용도게.
0: 소금 장라 안주 도째 초과 잡사야 민두 랑글로 쇼면 원래 내가 잠 체하고 쇼시다 봐야래
3: 맞아

0: 판치.
1: 오. 봐요. 계속으로 계산 약속인다.
0: 판치. 얘랑 잡혀 뜯을 지네. 사실 함이 이기를 참기 수주위.
1: 아.
0: 라우티마도 예쁘다. 막도 써봐. 기한제지. 김무신수 남밤에 와서스네 파티 숨어. 큰니스 또 사다가 니 동자 수제 빈 차바유.
1: 내가 때에 뭐도 밀 때에.
0: 얘랑 쇼티 바지리 용도 왜. 라우티는 와서도 스테지. 내가 파 녀다. 좋겠지다.
1: 계승의 성미길 캡다 제사. 좀더 다음에.
0: 차가지. 얘랑 로마 신의 용유. 얘랑 쇼. 전다 디테일. 간다랑 신이 좀 부리.

0: 陆军天长马特给不打马特有所不见这里铁丝团团去聚集了你先停这打呢赶紧给古镇苏一面我出来没动老友让个继续的我那前呢陆军长汉新界我是哪怕没我所念了通秋起义哦前呢陆军天界可这事多老天我是过年的这里
1: 소소 나르강에 딘데 유네 저소를 누가 염려 매봐 더돈에 균교 시고리 가시오래

0: 야피.
1: 소급차 렉치비.
0: 맞지?
1: 전 도스네 유기.
0: 괜찮아. 렉 체면 안 사서 쇼다.
1: 나 뒤에 기스 시지레메. 세사다 주위.
0: 그런 게 균시 주의 지나베. 가산이 넘겨야 붙으면서 돌을 잡아나.
1: 엄마도 솔랩지라. 막지 근육이 왜 미치기. 맘지 근원에 시에나. 차가다 이제 이와유 봐. 근수 뒤쪽 채우지. 년어 산어 없지 봐. 균시 제비는 소소편도 입에 맞지. 미션 달에 년도다 롭수 중구리.

0: Kamsa, Changzha Wu Lai Xiong Lian Kan Tu Ru.
1: Changzha Wu Lai, Nga Han Kun Yi.
0: Kirang Guangjia Tang Lin Xu Jie, Bi Ji Le Dou Xi Cong Dou Zhu Yi.
2: Oh, Yong A, Ya Jiu A.
0: Ri Di, Nga Ri Wa Xu Ya Yu. Nga Bi Ji Ne Han Qing Le, Xu Se Do Zi Nyo Wo Sam Jiu.
2: 이내가
3: 인지도리 감디니 동바다 캐스면 두고 아자 비징 줘야디 난그 뉴룹 세고 섬리
0: 자라 루타스노 퍼지치 녀메 와바 시레 뉴메
4: 아자라 터체나
3: 아자 저 얼렁 들고 줘

0: 唱个没给的，唱个没给的，唱个没给的。刘天，哦，杨华平，咱们投过。好的，是啊，三个。你要打，你要打，你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要打，我 그래라. 개갈래 둘.
1: 하지. 연배. 어.
2: 가게. 소퍼배.
0: 가봐서 오래.
1: 뒤에.
0: 어, 됐어.
1: 어. 야자.
0: 개는 말이.
1: 됐다. 가래 좀 가자.
0: 네, 저 열지를
2: 뭐. 뭐 예뻐.
1: 너도 야고 개고 유는 잡고 거야디. 취니다. 지금 차 유는 뒤쪽에 야고 여지. 됐다. 마란즈 쇼고다. 배체 러브. 세뉴 황과 주마주. 야고 시키지. 야, 하게로스다.
0: 리스.
1: 피기. 담보 피기.
0: 어, 리스. 이제

0: 간나서
1: 그래라 얘기가 여비
2: 아자 녀문의 규매 아자 유랄 건 쉬다
0: 장게 뭐 규야디 아자 시에베 다시 녀 규야디 시미메베 다시 장게 수수 아제 럽아 튠다디 녀뇽트 시에미요 니네 고래나 그 사디 긴데제 류겨 먹어럼 시에모도 녀 사 알로 겹신 거 쉬다
2: 지금도 년수도 이내 년 아자 담례 기간 담그 팀에 맞고 당장 초이 주비 빼마자
0: 장칸님부시 애교 쇼시 녀셰유다 추위나네 빼미기 저비기네 샤장키 부기그시
2: 계제기 워 팀제 조교가라 주문인네 남상 수화냥 소로 차샤 아르디문도 녀가 조기
0: 아자 유라 돈도 지보다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부다 너군 가봐 너 취향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메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군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뷔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본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징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섭게앙 베규인라 제고링 총캉도 펴지 뷰레기 착다 비규탕 切丁人的在国托罗吉帕主政策吧查经写不能不生住了从刚都骗你在国的修丁人罗吉帕主的主他们他太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名个他东家切解决吧那么了托起林别书切牛上国你给国主国国人的将我牛中囊切罗吉帕主比例的多别及国国人切国推举金的顿别切丁人的金的顿别切书记帕人三内他是从给林国努不了
1: 总结不如刚给努不归卡住他是龙井长记罗吉帕住从刚这都卡巴了列国给估计处处记住相比真念昂大些年罗吉帕住邱印从刚都配巴了各苏修第二天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单位常修修罗吉帕住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岁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别 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语日子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语地外你过堂龙过七九阳过土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土被马切我东阳干不行温土七六周对我一怕去你过七块当不能堂空气空不清去天里同面感心迎啦修明孙修感应 空没有空不堂不提下周空得不来浪车文档热度吹 昆子恐怖神神自动给干错了穷年穷丢了苏瓦许泰迪兄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参龙用为企图行就堂三百七百银别七别更是参龙给开就堂对年取归前缘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兄七别他们天年阳性西我堂冷体顶秀气为
3: 恐怖也对电信级别从来是用的，只不过恐怖部队堂从来也别个，刚把车用的得叫起头，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其他别级别甚至没。泰迪兄弟那么给起不用，逐渐级别提前了，起不错，提前这个用我堂，得他俺参龙用的面对秀，他们恰起了官，也谈过不就过过瘾了，官也看恁运气，他们恰起女呢，恰起不就瘾。
2: 罗吉帕主日国了他们，日国堂养狗刚汤了命令去过七八十银。他们地图了，只过给南部电邮呗，三月电报进来，这单国图了，百姓电信七位，恐怕运人不一样，该来去个没。另外，他们为了七十九堂，天都国图的南部电邮呗，打这七的，天安人国内，七年了国给个国主国给你们堂，他的七年了国俺给国主国给来准备个。群众罗吉帕主。
1: 第二天一样，你们操啊起，阿公和龙单位常修修，罗吉帕主你过去快递司徒，三天那么些给开去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阿公堂你空可对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去对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九阳光头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温头白马切，我东阳干不行温头，七六周对罗吉帕主你过去快当不能堂。
2: 罗吉帕主日国了他们，日国堂养狗刚当了命令去过七八十银。他们地图了，只过给南部电邮呗，三月电报进来，这单国图了，百姓电信七位，恐怕运人不一样，该来去个没。另外，他们为了七十九堂，天都国图的南部电邮呗，打这七的，天安人国内，七年了国给个国主国给你们堂，他的七年了国俺给国主国给来准备个。群众罗吉帕主。
3: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내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격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호윤교 토낭치바 서동부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민배주람토르와 신배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야바 캐시 캐랑겐수레군탕 지조 팬디레군 롭자 맨캉 캐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공탕 레군기레등바인치 닌달 니바도 디탕닥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끝나와서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치바 지배 직체당 직구라 짱저 톱시야부치바 지배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내 쿠공수 고용이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기바암 로기급 짱쇼캄 라배 추미 카나기급 로송 연기 원고급 겸미배 짐치유배 미토기 독살 로체기 원고급 겸교로 꾸유마치구 각발투 겐군추 정군왕 규림용기 원고급 겸바탕 권내 탈외 민급 겸구 让我告诉你 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0: 도유 토강기 녹규도 찾대
1: 뜨응어리 있으시대 녹규 유린아
0: 믹세 사감기 정주 연종리 디칼 믹세 기린내식 도유 나외 뮤미린내 슈샤 디시 긴급시리 툴 통매성듀 나르시니 디야 응어리기 미츠 유린 타종 직접시기 타종 제배 왕기 심세기 루주뇽웨 깨와토 카르모니에니 랑중함기 표미만 마우웨 인탄 세두메베라 다시구나 레알 주의시 허착도 표리미마츠 미럽네 미럽하도 까무니에나 신자치와타 랑중함 체메 능치디 롱수 주의시이요 Jiku chong zui do mar zui yi zirin puti, nin zi ki liagu zui yu. Nei di nye yue negu ni, Jiku chong zor mirab mangbu gyun zin che bai lak shi xin. Teng kichar, bu shi ingi negu nye zai ni, sagui rinbe chong gira ki ngumi rin ne shu xia xi yi. Negu nye gyun ni, kyo zui rin wata, ka le chi wei liaga xi xin. Jiku chong zor, 니마카세니 총미창메 내군예지 유여지 태양 멜로 동자몽부 균진 체배 공시식 추나내루디 뚜뚜양양 땅통 사조장세 체제 쏙쇼띠 대답탱숨 체미 내림 제마디 뚜초 쭈신배네 쪼급탕 추 크지 늘지에 난게 추 용수 내는 못힘 파도 뚜뚜 양양 동괴기 없어 로 뒤줄 레베 스림 부디기 로 정안에 수 내군 예외 가자 내가 뒤 장수 바차이 초초에 찍하 죄배 내 용수 최신유 Tsirin Putiki, Jutuo Chikyang Muluba, Nyoyu Choba Chikiyu. Lagadi, Dab Dendo Yoyang, Tengu To Rengchung Dupshu La Dengu Giyu. Sikam Dangwe Neki Lensei Tang, Chuzai Changma, Sambushi La Lipya. Gungi Ki, Gengu Chalup Tang, Chengzi Gemne, Nyegu Tsuk Giyu. Wendi tsirin puti kimki mebyo chok gyungi chengzini negu yabu nyo tuminki ngaksar gyugi yobshi chengzi diri kimgyugi mirab mangbo gyunzin chebe sangwe topshigi. Rangchun zixin tang gengwe terabrik mangbole chubde gisin cheshi pyusung sokbe chengzi reytang sunshu chewe pabzi duyu. Nagi todu chengzi durgyuni yuri shakbe sabyonla cesuag sunshu jimata nisu machi. Chengzi mangyong sambo goyoshi 망차나 내구 가부 척기 옆다 용차나 내구 랑기메 냠뇨 표송 석배 쓰림 부디기
2: 청지 망용티
0: 준지 냠부 치기 청지 도르 차지 내 뚜뚜 양양 동급타 청지 타 내 냠지 띵섭투 제디 큰용 벌수기 대달 제지시네 내구 뉴웨 규림 투비 Nye simbe negu tsuru dönne sire nangtu. Negi chishu makhe pardu yangyang zirgi yuejing. Rinbe xin, cundo oman zawe kuwa xin dungi yue. Teje chulungne kuwa garbo te yongsu simju yuejing. Negi chishu yongsu kebtan dönne. Chengzi simbushi. 휴지유 추당 청지 냠동 제시 체류 매발 슈기 즐거부타 곰덥디 장기지 심타 춥전 뇌두바 마세 더도 내규 좋아 텔레 심투 동투기 쿠어 까르포티 차부스에디 따수마탕 마르룩기 여진 대양 리구 총재 민남기 균진 체배 군지 치림 부디기 너지 바로 숨도 매별 샥배 내군 여외 수익을 숨지 수기 따수 맹아지탕 마기 좋아냠도 제디 좋아 치른 도와 마세 내구 믹스에기 루주 체무 체기 레림 티 치즈네 데체 더비 여자 등의 터지고 동제 민남기 내군여 외 루리 듀브타 균진 시답시 세림 부디 수균 기 소재 티다 지속 내부 시나 신의 리구 동제 캐준 냄배 내구 헤미 증여도가 세부시기 내구 티버리리 김규기 전자탄 리네디 닝주드 내구 뒤에 심배 방마야 초라동 미주 근칼 방마니 고추기 센체 약쇼이 스림 부디기 다도 퍼주라 방마들기 광기 방마니 퍼주기 장어 쇠배 딩수이 마시기

사드 초내기 루리티 심세토안의 배사매물 면토 미남기 가르모네 토아미다 동자마 외심세 소토기 머리스 미세기 심세시 여부다 소다 미세 임베 군기 이완 촉시유 테니 미기야 암조리 대응어리수 초십기 쇠배 사모망부 예배 투 믹세기 내법소유 쇼바 탄소미양전기 문수네 초십지 시유 가인스나 디린 김두 권주 개진시 용기유 공기 초십지 내 사내에 대게 심세수연에 터링이 좀보로 내린치 주인부지 너리기 유계투 미게니 데소나 사와타 암조니 나조르스 기유지 민티아 세리 데소달레 주마시 인베 데송의 나조탄 하잔다 부유

사콘기 곰제 임베 수균 심세디 지르 너리바 창매 소신지유 너리미 마치 미케 엄조라 믹세 제와시 요진 지조라 폐계치다 중난자 停럽 심세 니르시 푸숨 초소 친양종 미케 엄조니

0: 내배 민간에 쓰다 채 모두 뉴욕이 매주체나 세시다 루금이도 내배 수구나 매고정 신퇴샤 기랑 독심은 예삼시 독이 이내 매주체야 돈에 못 손사 나나 주중제 당내 처우지
1: 엄지라 매디 편도 유네 매네 나 모두 손을 용어도 길러 디니 암락 시워시 예디네 마 튼지에 콘을 기랑 시워
2: 民都休息吧，民都。明年的时候呢，那边母体面的设备机，那些茶room的设备嘛是，面具设备小军切入去呢，那边所有女士切入住着。俺们那个面具了，兄弟是咋弄个事了？旷古古水奥子鱼。
0: 明年的时候呢，农民你把什么事打呀的，每句切不来偏多切有些，你需不看那个轻松哎。

0: 샤켓스너 징쇼 아마 하면 가르친자 다른 직제는 충로도 말이 쓰기배
1: 밥에 세브랑 시행문도 이내 지단치 룰 때에 너 다리 아자
0: 우리 야미는 나라니 맹가를 다시 가줘도
1: 징쇼게 나라니 지내 승계 브로지 딜레 나중제 야구제 되어 쓰기

0: 아자. 나 생기 표현이도. 아메 가리네 하고 걸승비. 되다. 장은 넘줄로 되다. 암라게 랑 돈 씹다. 람상키 봐. 아니 너도 전에 용도게. 마시 대원맨가 되디네. 아메 세세 이강 셈고야 될수 뜨듯이. 단다다세 마체 봐. 람상미 교다시기.
1: 쇼.
0: 아, 로. 암라.
1: 로 연배.
0: 기랑 공개수 이제 뭐 쉽지?
1: 아마 총주나 론디도.
2: 몰라. 니시 쇼다.
1: 뭐게 메린 제 연고.
0: 암라. 차위 기랑 뢰 통구 요마시.
1: 메라 주라. 차위 투주. 다 철로메 둠라다가 전디도.

0: 지금 심세 나도.
1: 지.
2: 아, 야.
3: 암구다.
2: 도지게.
0: 도지.
3: 체지송아.
0: 시아마. 되다.
3: 아마. 암라.
2: 야. 계란 좀 마세요. 계란 구대이.
0: 아마 되다.
3: 아마.
2: 암라. 시라치도.

0: 함 차지로 고 얻게 당급주 거고 인라 고 얻게 하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1: 뭐게 봐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당라 민에 주거 채바시인 함디 둘라 지고게 뉴부 된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다르 고 둘라 뇌싱 딤시 체외 콤바 윤진 뼈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타 티듀 고토베 뉴부 된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봐주
0: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봐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콘 커드 켄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드 켄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숙불 견치 숙체리 부 신문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 신문 토 칠로 주디 어게 파츠 니고 치코 당바낭 당
2: 다야 자가 기사
3: 자들레 돌도 주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리파디 배지스탄다 디나기 주스 존에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지민도라
4: 자나고 야구지 체위
2: 苏水这孟牛的店家韩立方白居丹的这个人都是干么就长期婆婆丹苏水这孟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丹而你出现丹呢水也不是灵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出口下了你让了白居丹呀的韩立方给吞下三个地址的起落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给
0: 阿玛拉的巴尔蒂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的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体给科布洛车卡住韩立方从康

0: 피게레 손아. 장게 도마.
1: 용어.
0: 장카와 가위네 빠베뉴 용어.
1: 용어.
0: 내가 내가 봐지니. 도스고.
1: 용아.
0: 왜? 아, 지 청소해야 돼. 계란이 게 땡기시다. 근데 스타제는 아무 튀유. 청소도 용아 봐 용조. 어야. 어. 줘.
1: 줘. 줘래.
2: 니엘니 양료 총수니 수시기. 다로 콘세 서로 마모 로리시라 추니. 창매니 체제 우주 도시야. 저스텔이 쇼고야지. 다로 송 용게 켜고나. 서로 마모 더비야 인지 구비 당도. 단당아 소사저 무 체주 편요시. 나서 총대 총수 신다기 제스부 고유나. 이지 신뢰 가딘 켈레 야우제 니고시. 딘제초는 총대 신다기 니 체제 조지 총수 교 통지. 샴라 지켜 장라게 렌게라. 제나스 콤더 제모데 지 소조.
3: 다로는 주 서로모 더제 계산 어스 초수. 서로모 더 제부 뒤베 규림 나라. 조딩안주 총주미다 학과도 외부 퇴장 미라. 레가 망체 구비 군팀 예배지라 청주 영외주 토비 아장자 탈롱간주 로리 약슈리 마시 퇴산디레 약 용구지 승비 우지리에게 약변나바 터제나 만주 선노모 존다 청대 용을 켜대다 합시 만주 선노모 더베 규짐나라 냠묘 망구시다추 샴라 만주 신내 터담바 루팅 황허상게 모주 치기
0: 탈롱간주 선노모 더베 규제 조원 냠묘 조금 제삼지 四兄弟，俺做一季的那个月呢，俺做那么大的，总有个开平那么大生意。俺做台湾物件零食钱呢，来个家吃当回事。咱们建设的新列车的，现在个价钿没变呢，通报盘内容的，看不起他是。孔德杰忙俺做，稳定的，起来的，绿叶边拒绝陪住钱呢。兄弟为这绿天做，去哪了办去？哦，走路没走了，绿叶都不行。今天是出绿你送这些病呢，俺做台湾中这些都不行。
4: 现在了，看那时候空调起码取消开机月不着，长嘛接送的用的呗。
5: 大姐，那俺去如果车库托单本露天流水线给接送着。哈，第二天见了，俺去如果去过的出血啊兄弟，俺来问那些呢，司机也生病，多少天去呢？俺去如果去过的开的是呢，通过通啊就专用，我家最多点呗，什么差不多东西收过去。俺去杨柳长春那国租界，长长面有绿叶呗，乡中局长给云雀铁做，新来的人那去。
2: 如果建筑会收不起车头票的，停车修呢？如果不说电力队，我家最多电表什么差不起的电表，从哪用过来啦？乡大，充电，充足没得我的什么，运作的，恰些就恰多些。
3: 同时，我们俺家做几个月的许多，杨柳窗子配给停车主队，俺做年过个乡大充电来，偏到是大幺人。
2: 人工配给处呢？现在几条流浪的送别车些的，团聚业务同时，这部手机涨了，天哪是七零过八片面轻松的。 第一季了，俺做，创作两点名头呢，看不允许理念的，没唱嘛，看不啥把表，看不认不点做，杨柳创作开局点别，忙随转看人类可有手机有。谢谢了，最新接到没事，我不没事，没了人多没呢，送没评价啥，创电特别单位呢，可能是能行，光不协同业给上面的车呢，三六都写了更多单，都写人不托呢，三六啥不通理巧事。
3: 杨柳重孙那次重孙现在的这个嘛事，
4: 俺
3: 岁月跑不大对呢，台湾三个学习员们光不写的。他这书记嘛那个，谢谢那送啊，大姐俺俺做肯定去买了啥来不及。
4: 弟弟俺做送个给也不其他些事，马当别吃就不得看这事呢，今早中午过的是，让给看到军训里面么多，重孙用军训里面是了么的，大大吃不有。
3: 啊，你也看过当过军训里面是可对了不？
4: 啊，俺重孙用军训里面一。
3: 俺最吃过什么？俺是那段子，听这是的。你心就养是些味，开始看到这个优秀两边呢，恰恰咱们算啥？看样那得对，人家没有买的啦，所以都也没得。俺你个心就是他些味。
4: 爷爷，来不得，来不得。
3: 装作用优秀两样的，看来你个心就吃啥呗？啥不来吃啥不吃是吧？才能俺们来边看人吧。 黄河山，让今年差不多的，看这这啊，再不就你们的年让卡巴接不接？俺让是创业了，两个年上学啊，找不着。 看不军修起来的，吹都吹都落不掉。人家俺谈的创业那里有两个七个月，看俺最大就是个多，俺那个人家他接不？
0: 啊，这从早还是买呗，看俺人家吹都起来，他今天打起，俺三下开门，今晚从早就俺怕用过。
4: 他个的，
3: 对对，让地瓜歇一，让大油麻的，我你太就是多。着，莫这样着。哦，天气啷个我呢？地要些啥些酸？让个比这几年让些，对哒。呀，妈些！创作连着的，我心不着没都是个，你韩国顶个做做，恰恰些就有味。谈的呀，我，听我的，听我都是个，听我的，听我都是卡死的。
0: 从我身上打的，我有点痛苦要着呗。俺的年妈能行吃嘛是呗？上个月俺孙子好嘛回家，可是呢？
4: 上个月俺我个亲爹的。上个月，俺上下班吧，从事了公司做不大，从今拿了起来年吧，这嘛是？上个月大伯，没大这话做个，可学的事多。俺上次创作那句，这是嘛是呗啊？这话做土皮呢？

0: 가르고스네 잘디리 키시드 화주모토이나 안랑게 디 슈고야도 신야요 마리
1: 장진슈요로 봐 뭐라게 신기래
2: 야 자만 드시에요 여지지 봐 허샤 년원의 고추 무슨 정주영 윤슈링의 메세야디 랑게 중무처 삼는 등고요 야는 랑시 지유
1: 장진수 계시디 갈스래 내가 랑시 제비 장토마 중소 로용대 개슴장요 말베 수수 안에 둔다로 봐
2: 네 튼다 가리 이메일 다고시다 마집치 아황 허샤 랑탄의 정주 주리리
1: 정주 주리 이네 미지 탑시요 마시
2: 네 갈스래 튼다 디테일 나랑조 계치 제아 디에 메스고 여지지 봐
1: 마게스 다랑이 칸도 규슈레나 모두여 정소용 규슈레야 모두메
2: 용아 쟤는 아이 랑스 앱 셰이 니에 랑크 칸고디 앙타고 규슈레고
1: 용구 마시
2: 다 쳐오지

0: 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姨阿 아체.
1: 소시.
0: 아차, 롱 쉐브지 라샤. 아메카모디 규슈신이 이마 하코보다가 미규분능시 나님도 녀질 때가 중인스기.
2: 진화. 야로트. 나직 미리. 계지 가르유네 여제슈다. 치미토는 체레기구다. 야다야 줘. 줘. 쇼야 줘.
1: 아무유는 나시. 아무 조자 칸도시리. 자는 건도 여마지베. 키교. 더더 뒤치에. 뒤에 상가 개부 주버. 키교. 규슈시슈.
2: 진화. 칸고 규슈시아 튼다디. 나라스 불치. 야호제시에. 나라스 셈냄제시에. 용어두게. 야, 줘.
1: 나 그저 셈냄제시에 오시. 디 아메 칸고시. 디 낭자라 상모. 제스시에 让给看不女婿打呢，阿妹家老头子可这些个啊？
2: 金花，让给谢他个人，阿姆拉云呢哪是？阿姆拉窗子，你看多起哩？钱呢哪是跟这些死人？哪几个名？差若若切，生不退呢？王的哪是？让学的，开始看不优秀大样听大的，俺让你怕了，跟着顶着球呢。你还闯进去的两个顶着姐姐，偏到还是要些。俺们那个家那顶子乱通过名头呢，俺让是看不三八表姐，家那唱么怕傲你，你嘛能行？几不几家下球些？顶着钱的用多个？
1: 几不几家哎？这不这个有样有什么这那不熟悉你那么解决那么大前世的这个看不上面那有什么看不不要听大的那还给你看的节目就咱们说说下去谁咋懂啊让给俺三顿牛鱼呗啊这里面上谁不行看不得让着我给他们这些王子有马戏
2: 是金花，俺最看过你们爹那了，年上来忙个爹皮，俺略通过有三兄弟，一年看过军修前的创作用的两个奇迹，那么长的七十多年俺孙子，你没过点过什么？你创作用的马红把三么当过什么？
1: 创作用马红把三么当别？阿么有的人给给是当然写的，阿么创的当然写的。张锦绣，人是那聪明马多，能没看你要马的？
0: 金花，天差松啊！阿家给这些糖热不就是？通通还是些军人吧。让给他三通通，阿家三路能行得协助是啥子不？阿家给青山大桥下有下呢，就我爹用不得。让俺们到年前点个钱的，年五块钱没有。一年三路不得啊，阿家就我爹用得，让老爹不用不得。五两酒，两酒五钱。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의 돌도 주고
0: 자가 디스스키와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단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맨스리 제장 자리에 된 지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0: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구와리 도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수단의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스차샤 도 쿠샤라
0: 니라는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브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부레야 나쁘빵부 야부지여리
1: 한리방디 나오도
0: 한리방 금중땡기
3: 阿玛拉的巴迪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镇强国长韩立方总行公司彭冷苏米州三边我韩立方总行林国小兰奇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总行亚米金边那空地不灭不堂那空卡巴那去养死顿吧国哪国语口老请你对老子接近节目的我说给亚米你去团西脚步青皮糖都皮糖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给个皮青蛙拉给鱼别也没拿出去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洗 地堂地呢，西个是龙门菜地块卡住，青皮堂那年面菜冲康，那个重庆儿童区管不烂，那个六琼堂不要卡住，青皮堂那年面菜冲康。
4: 哎呀，陈姐，邻国大金行国的年老出最宽多啊，得新的，他的行国的，那咱就三百多的，也提的就新的，今年的。你哪落的就新的，对，不要是七年么多的，也新的，对，你那样说不得的就新的。
5: 我这张作为很多的。

창매 강부 윤슈리야디고르 고유기리 창고시에나 강부 윤슈리야디 안주 최시날 요리 이내 안주 천루무디 녜르더부 잠지 탄더 천루무더야디 낭다민도 제자망수 정칸소야디 고주구기 어녜 강부 윤슈리야기 겐지

0: 친비인 총대의 우지다 총지신다의 우지게 간주 남자대 도구시다 지기라 혼주지 와치기 제자녀저와라 강부 규슈리아디 칸교 타진 승비 디마세 중재 튐고시 나 기획의 삼자체나 총주 돌류유베 강부디게 지교게 규슈리 당고디 주구다 타니브 유자 짐주텔 답디브 요시 니브디 디규가 칸고된주 냠슬람산 치투리라 마제시라 당고 칭마시 조디 람사 폐주다야 용구시 세세칭이 냠스치야 응우디 간주 군스네 단초 키란주 심네 키웅마시 오야 된주니에 섬주이 키란조 삼자 신다유네 뛰는 지그지
1: 재능의 삼자 시인다 강부 교수리아디 아무튼요 이내 강부 상무 교수리나 아무튼매 是吧 강도디게리는 지그지 띠양 아미게게 삼자 잡니다
0: 황주리 랑게 아스네 소스 삼자 시에 잡지 차자 균슈 등기 인스니에 된주 가르시에 후레
1: 요 랑게 가르삼네 시에서도 아니게 심난 가르삼네 시에비 나오시베
2: 아차 니 허상게 시에바 무튼유 총수나가 된다디소 니 균오스유다 겐고스 콘서 강부님바 지동요지 람산 콘서 강부 규슈식 인스는 소제보다 지구 마르베 딜레 강부 동부디소 니엘 규슈체나 가용아 승비
0: 강부님바 지동유비디 니 삼시 투기 나의 지구이 이내기나 주 삼담비 계시 뼈비이나 창매 초의 구유디 야시라 주부지 계시 신김조아 수유제 강부 균슈단은 미창마 룸주로 권진리야 요지 창매 버구 토주 주부지
2: 이내 예체는 강에 시라 체그르다
0: 특히 강에 레몬거지 강에 체업다가 등규 체험마시베 아니 레 컨데치라 강에 가주유네 안주 포유 주준치알 강과 시동마시
1: 진쇼 남자마시다 레가 된조 게스트 진이게 다주 마시 창마 삼다 그거 주르다 용도에
0: 딩아 미튼유 유미소 럽스 클릴 겹초시 이내 안아 세세치아주 안주 공시 체시디 첨부시자지 전로 무주고를 띵제 안주 피게케 단토 마시
3: 야호시스 안주 롱베 슬롬 마마다 망수료가 냐레 타능아 주리네 텐조 타피다제 린탕모토 피오리 이내 레테스 체바 안주 실레미는 망고치 디쇼 히리
0: 제제제 俺们最低宽的全单节忙子能进去的四个月中和尚让个铺朝外来西恰过七年马是呗得给单他个日吧得给个团大日吧几百团大西一门都会自强给单呀的几百团大西此路么老李穷不天不谈过去苍白团松查多年从你前边呢女不西查听过西一年真最学清不约的
1: 前三俺最起来没能改单节俺然做参拜查到真足的不及说过去人嘛这是今天你给改动可能俺改动没让给改嘛的俺来当去俺最可对一年重罪选举定做做改当的四个月的俺最岁岁前辈来的岁岁不过出改当没头皮呢重罪选举现在改肯定是当个
0: 랑게시에 말봐 깨지마시에는 캐린 바스기인다 황지창 니에 깨당아 친구
3: 허산 허산 랑이 겨울텐데 말다 도와서 구다
1: 되다 뭐랑 간지해지도
3: 아씨 디테 실비오 말이 징시오게 된다 가리유네 나서 상마다 주도시기도
1: 디 주도르베 내가 담아서 신규베
3: 겨울 징시오 저거 사적이
1: 一年年前呢马上给你这些比呢现在俺俩最推梦不上梦就有些独立周末都被查完了是吧有些思维听说让给警校罗用马的思维上给罗用过的思路是给我们呗现在让给用过马的思维比周末都被你用马的啊这到底是我管的啊可是俺俩现在给新队都可是现在俺俩算的不马是吧现在俺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俩
3: 대샤샤나 총투소디 티고 마고지

0: 장게 나제사레베 천남이 두게
1: 용아 내신 스케린쇼 한도유베
0: 아 담에 허샤라레 야치 진단 시에회
1: 예요 레만 주다
0: 아
1: 왜 가산 안에 좀 매질라 진수게 갈 수도
0: 만하게 방에 지겠어
1: 胖不怎么着呗
0: 水晶扛不得你才丢个来是他丢兵的和尚你也让了丢给我就其实俺也把钱想了你也对他的我那一谈天气都没多一年谈到让给军友那三大的生意和尚色心继续那个意思 아자 전략 시계나 집어 튀기도야. 뒤뒤 아자게 심례제니 미치라던 것도 나는 테스톤도 오늘 이 나를 닝러 최소다 시골이시야. 그 뒤뒤 장미 날에 미치 과수마. 나도 상마 좀 제여리 총소로 요에티 가리 시도래야. 나는 아주 레그도 세제 용도를 중생보어서 이내 탄더 남자的全球结果语呢看不进去了呀的那个继续了一下重水面上面也带带有谁看意思呢重水撒在也许打看不也许算啥谁第一个让重水终身是吧你也对的他去要么多呢那最南家的全球的小孩
1: 现在从来你用马的意思呢用马谁

0: 다가되다. 랑게 메시지 나게 시에니 메베.
1: 미니 바르게 시야 요시베. 게시에니 닝그시베.
0: 랑게 시에바 김재윤네 년년 과충. 진화. 张藏的堂的阿拉尼木头有马西，听到哈里云的马爹姐给起要钱的用途的，我你进军你三百亩地呢，肯定用个马西。阿姆拉兄弟，可娘军南京年纪的，让你个多，兄弟留下单别个嘛，叫不卡嘴云的，况给下年嘛，米咱仓马街个提个是，可让给那边。 四日以内，秘书团呢？半个时，从没去安坐，单单也好听这语言的。俺们那个吃了日日难解，全部下大日。谈的装作用的看不军秀单雅的，从没长嘛偏到越长日。可是俺们那学员呢，空给点点，没听那个时。
1: 让开始对你去，你那俺们看了可以没有啊？
0: 金花。

0: 지 아자 니에디에노 콘주 게자 제베마도 자주시라 비잉민도 지금 이슬레베마도 고주 수익민도 아지 니에 미망고지르 야기다지 망순조가 조금 이슬레비 또 미망고시오 니에민도와 거브리님지르 투부포 돌레핑금이도
1: 진쇼게 설루메 돔라레게 친예 창물로 켄주사가나 클라사가 담 말베 던도 용자샤스 미스니에데 야야 켄미도
0: 아지 아자 디디 송야게 간주보 탄더 신제 망세 조사자 피게 레미시라 요마르다 아지 송 탄더 능시 껴부지 제 신요메 오지 아자 水晶탄더 저와 차가시 아자랑 가르산도 유네 알럽다 녀스요

0: 노부, 랄몬에 앞서 도와.
1: 랄게 쟤너, 니네 앞서 시다시피.
0: 앞서 인고충. 아마 대두 랄 참부치 고르바. 니 찬스 개배지라 니 랄 참부치니. 다부도 랄 두고 개더뇨미.

0: 감사. 기량의 마비.
1: 지창. 총기 덕스 내매 봐. 랑가 봐 친네. 네 랑람 산이리.
0: 아사 싱시오. 자게가 가게 좀 먹어라. 롭스에 좀 먹어. 가르쳐위매. 나르소소 섬치유.
1: 랑발라다 찌구지샤. 깨지셔다이 차르도와. 야, 대산매 봐. 불도스데다.
0: 나한테도 신다질 클라티가 조유. 막내 감수질에 대하 요마리.
1: 용아. 네, 드즈가쇼. 야쇼. 뛰다.
0: 어, 아자 지쇼. 라겐 앞에 가라.
1: 딩예 장 앞이. 교츠서시. 아, 지. 다소.
0: 진능아 심심입니다. 다 타도 돼.
1: 어. 창무소 아.
0: 어. 真行不了，
1: 克里索。
0: 阿家锦绣。让俺可这是念旧啊。
1: 让给俺幺五零三七个，看来今年给俺推年节干了，看来今年的招娃去也晓得，让公司肯定赢不行呐，两三年一个人。
0: 阿家锦绣。
1: 嗯。
0: 爸爸阿家让俺老实点和他去过。阿家让怕罗今年爸爸。你爸爸我有多少钱没？我说说，恰恰准备把事了不？
1: 老大都，喂，丁姐，年年嘛恰恰准备打几股子多啊？
0: 你阿家人的可怕多多嘞，阿家人个恰恰准备的，我就装存那也占有是不？我就选几处阿家人老乡喜欢的，丁姐喜欢的，阿家人了连队前边嘛多，那把几十年学嘛

0: 디 사고 뉴고 하시 미미나 디 텔러 속속지 히네 예셈나 모자젠라 규르차스 젠젠 사르트샤디 제다 조경로 최대자가 가즈다 모자 베게다기 구쇼 조트리 지쇼 니랑셰바 젠스드베 제다 조경 대시 무시 상계 중재 통과다
1: 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你看

0: 학과도 사르타 향충다 청주 타비기 시주 퇴규 체피 청시기 청제 마원부디 청제 변조추 기도 빈비 서규 신부지를 용예시 디네 파치되다
1: 나섬지지
0: 섬지 가리유 아
1: 나수팀을 정순나네 자도 진소시 워리 딜레커도 태도 디부디 대표제 어 디구디 대게 부리 디네 유무수 다흔에 쓰름 거제 커도 존나 여호 여섯기 아자라가 생 그래도
0: 취디 야호시도
1: 이네 아자 지쇼 나 통매 마스도 왔을 거 제바
0: 취시 된다 니 제쇼 지창 뛰다 제망아란주 남장 창마 비베지라 대용예기 미창매 망수 중간에 대 천신예 디네 커슈스 천로 먹고 아란주 수균기 칼라세 쉽슈 차창의지 슈위이다
1: 니엠삼게 김토 합시도 마수영아제 레가쇼라 아사랑게 랭게쪼다
0: 저하형마지 녜녜르라 안주 퇴레 죽줄러 균의지 치주고 삼주 디네 안주 총저 미제 차도 진주 디구지 서슈지유
1: 용아 아사랑게 구리시다
0: 어 용아 지창 창구시에는 란추 로레자 나무네이 가부시다추 되다 라디레자 안주 청수용 수슈 댐부시 차스
1: 아사징쇼 니시호 바베앙아 카바리지 청순아 유두스기 나셈십시 두지에 니지 청순아 로용과 삼슈 마시팅은 아사랑게 나 청소대수 그림에 치이추 규무스 메자 다리 쪽 로용도 레베티 동캬르샤 드린 아자랑이가 종준나 꼬치 같이 드네 십제 체시에자 나무네 센터 배슈스
0: 용아 이네 지창 체시디 인가 주워게 수요 마시 어구 수이친다 랑 바라게 삼단 요다
1: 예 바베
0: 이거 쇼
1: 바베 드네 신고 얼베
0: 허지 랑게 바베 지당기 신구치리 삼중에 아
1: 드네 라드 쓰이메 냐메 시다치에너 네바브 량상이 포기 능지 바도 비베마도 싱크스요 마시
0: 랑 아말라게 땡저 야고 체샤 녀랑 시오 랑 바라르 기제 망고 효지 다디 랑게 상와지르 지제 클리클리 시부 치규지다 저 가나니 뒤는다 치가죠
1: Baba! Baba, I'm going to go.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1: Baba,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1: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Sorry, Baba. Baba,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Baba, I'm
2: 다보랑
1: 가리, 젠 탄더 참심으로 왜?
2: 탄더 신네 참으로도 참바 차셔 유리. 야, 주주로다.
1: 어. 머리, 봐봐.
2: 아.
1: 아자 징쇼갱아, 캄부주 슈렌제, 망수 좀 하지 말고 시에쇼.
2: 아래.
1: 디지마 총대기, 제주 시어승비.
2: 자해 총주 캄부 차상 규슈렌 양로 못해 유배.
1: 니에 대한 섬주 동네 역시라도 개생아 자도네 지자 제주는 니에 주의 야구딘데 막고 된 도와. 마세가 주총 소미께 다도 진족이 말라샤산치 소토식이 가봐 설루무 진족이야디 니야 롭스 규흥제비 총수형 칸부 규슈네야디 바브라가 아직 쉬다 니야 상마 규흥제비나 대미제 차쿠시도 봐
2: 아 지에 랭엄라 마시 란린조르 봐 니모 카시싱이 스키오 오지 보라 화도
1: 세베사스 니 베트 제비
2: 교수 어 보티나

0: Long chong ki sung ma chepe ge ba, sim kham ki ngwa cha thuk che. Liu dun ba, sim shu chi we bolu gya che. Di kaba re?
1: A zui, nga zu di nal chu xa.
2: Nga zu ta da pe ji nga nal cui bja.
3: Ta ha zi. Nye sim ya di, che rang zong zi. Ye je ba che zu jin be, wo mei la bu zhe.
4: Ma zu be.
3: Ta no ka chuan gu yong.
4: Ka zhe.
3: Ta xiong zha de ha kuo song e.
5: Ah, ah, ah, ah, ah, ah, ah, ah, ah,
2: Tachi
3: Tongbela, Sartu jeba jimdun ka nal xaya di, changme jishi chi chomu da. Degu jia chi tu li, kanta viju dan xe na ki chomu li.
1: Tutu ki chwe yorbe. Changge sartu jeba kachi shukcha chi se duwa. Jishi nga sartu jeba shukcha chi we chun chi chi na, nye changma sungkyo chi tuk li. Jimdun ku bige yorbe. Nga, tawal chwe.
3: Kasga la ma zhuwa. Yo yo, uzi.
4: Kajibiji
6: Sartu kebo sumbo di, ma zu yi.
3: Yenying lao di, mung nang ti lan chui mi gan ga bi na. Bu shu de wei xue zhong zhi.
4: Chu ma su, ma su qiu na ma de.
1: Ni ni de zhe tu zhi.
3: Ga te de ri sam zhong ya. Ye ma de sun ji shu zha qi xue di, ni ju yu de chui mi gan ga yu.
4: Oh, 내 숨겨 재고. 이. 아, 녹초. 나 최면 시작하래.
5: 시다 수지 가자야 미도와.
2: 장기랑 레베나 그 미창만 뒤져리베. 너네 항상 시승기.
5: 이제 랑 심지 마치시. 말할 토 TV나 네도 동시에게 마도 다던 그리.
1: 시라시에 말이 나지 못해 사듯이 앞에 대체.
2: 쇼크.
1: 我空手能行全国没得你三对忙不签约的让都是这就想多看不是多你三对三家是对的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당연히 신의 담도 갈 데서.
4: 경배.
1: 경배도. 또랑가미도.
4: 哎呀，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快点
6: kintsi nga topshu yu na.
5: Rang lo, topshu topro che na sang budu gui.
6: Zi, so, so yi ba.
5: Shosh, rang ge nga lang ba li bu yi na, zi da mi bi topshu topo ri.
6: Nga si bi shi shu top yung ki. Oi, nyo, ha, ha.
7: ね、ね、だの、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て
8: ཁྱི ཕྱད མི ཤི ས་ཏི རི ཡོ མ ཡི ཨ ལུག ཚོ གེ ཁར ཤེ ཅེ དེ ཧོ རེ ཨ ལུག ཚོ རམེ གེ ཕོ ཤ ཨེ ཏོ ནང ད མི དོ ཁ ཏོ ཆེན ཙམ ཤི ཁོ མི དོ མ སེ
4: 피게 캬리 퇴수 디네리
8: 어디 어디 당경이야 가르쳐서 깨자 가르쳐서 녹대 랑양가 용맹하니 도사가 말이 봐
0: 랑민도 세세 도스 퍼부삼리
8: 어디 남해
0: 녀신기 그제시네 남스 강사교 내가 쳐도 나다 자와 미시 사티 용하지
8: 진짜 我 차라 이내 보러 격체디 숙자 전부 손자 나 가부유
2: 정불라기란 그 살들러 편도 개미도 빼나 니세 사부터가 신의 디게게비 기랑게 제는 편도 개도게
3: 뭐네 제가 나 디레 하게 살들시 도스마도 리좀 쳐서
2: 도스마도라
3: 점수지다 그미도
2: 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哦

내디니 차념 토제 갸중을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리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신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비 사디오 쿠이도 협진 갸중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도와 뒷부니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모 예차괴 뒤윤 도와 죽지 삼 이버타 主母是京主日早啊京主地地几岁几个松就算了四个月罗松年十八松地京主新年二十岁不他俗不精彩了密你行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松个月别日记彭于缺年速度七十岁昆嘴前用初于你罗你十三岁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 끌려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트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직린 집에 세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진

རང རང རང རང AI 시부 툴레 코제라 체동 체제 용기 체크점기 리게 표유베 미덥 링뉴티 중국 사드 제베 민창 더보로 교류 사드 규베 체교 타종 제네 군인 사바기 센터 제도업 체류 관조 동구 시바니 지급 수지 시진핑 기 지능이 돈이 서류류 벤조레 둔 구리나 금나 외 가고 계진 시시 딜로 로사방 고소마타 중앙 체제 주기 팅캉보로 직뒤토 양대 구입림 미바타 중교로 튀네 폐기 동조 롭종 제바타 닌주 제수 롱아젠키 체시 중업에 고조류 덕시 팅캉보로 직접 수지 시진핑 비진 이정도 폐미 미드 브링뉴타 주미소 서드 중재 점들 시니 첸제 서드타 튀네 서드 냠제 딩습 제구에 내수능시 더시프트 슈머지 제토 직접 수지 시진핑키 군인 서바기슨 치다르 치멘테 시브제 구리나마타 공키 선에카기 수균 튜네 규주 림보로타 사다르 튜네 기슨타 갸돕체로 동바 중규르 튜네 구입 주준제라 지규르 군데 동 괴베 나지듬시 첸제 중제레 유르 군데 동규르 밍네 직접 수지 시진핑키 클레서드기 치베 네법 덴도 도마타 라제 사바타 튜네 사바 유남 사바제기 구주 베드윈 갸제 동규로 갸뷰르 체괴시 솜시 시진핑기 벤조르 공부 심주 디네기 주전 쉬엔바 성차오 쉬엔키 직접 수지 시진핑기 나오베 가구의 계진 르판즈베 지소 용기 사드 순수 폐유 딜레 로드토 라제 사베 수준 레리기 차전 제베 군유 사바티 치조기 동도라 카데 쪽체 수주로 마세 뷰다 공베 조주르 군데 동외 군유 사바라 양 교류 여지 솜시 딜로 사드 제주르 갑주르 제베 리카기 원튼 뷰레 튼기 시규 초류 제신유 중앙 노르시기 첸제 동고 멤바체나 탱탕보로 고 통주로 시동래 계수 유바타 대추 멍시 심주기 문지 지차 갸자 갸타 계주 개주 차초 바르네 문제 맞은 유바타 유진 첸제제라 동주로 지된 제휴 초용년 첸제 총재기 규주라 군대 단네 카탕부 첸제 남베 켈레 기선 요 체기 민도 용자 체디 첸제 서드 타 튜네 서드 냠제 딩습 톱주로 갸벼로 제휴 미중의 공 랑게기 총례 카듀티 점링기 팅탕보로 매슈 포데 차웨 말라 소도 토바타 텔레 튜네 코제 주자 튜모 진보로 지기 유방면 토 포데기 하양기 규지사베 매슈 포데 주장기 팅뉴 게제 주주체로 돈 토 송가르 토 지주르 체베 닝레타 세계 10제 초제기 루드 튜제 제르 삼히제 바라 튜교로 군데 티시 중국 루드 체린 튜네 피게 심주 칸 총례 카듀 심주 디네기 라더르 주린 쉬엔바 양커웨이 니루 총드윈 카듀 튜네기 편제 모두 체로 조시 유바타 카듀 캡곤라 멍윈 동제타 튜게기 두자 직도르 중니 승기 유에제 솜시 총례 카듀 첩전도 제디 니루 탑주 전신기 사다라 튜네 림신 군인 사바구리 제베 가된 개진라 교르진 휴 제유 체계 다왕 고르제 균도 조베 사제 토령은 바라 니루 파르제 나로베 교수 심바타 진도 주바샤르준 갸제 숨줄리에 팅탐부 게디 사르드의 체제 르탄 림바르 디엔니 튜게 뉴슈 종료로 체로 동신 휴 군인 사바 튜네 사베 낭 기센 토바탄자 수균 튜네 낭 림보로 양 토비유 규제 디다 수균 기도놈 타 제유르 규제리 중화시 메인싱 아숨 기 소마타 케다 균구 피메 소리 주바시힌 대단 집지 튜게 지급 소제 원유 장비 장주에 타 조주 갸르주 체디 레림 시보로 텐규 뷰동 자와 내 치미고 바수유 로드토 제규르 츠네 레리낭 깽외기 시규타 두놈 레뉴엔 체베 깽외기 버규 티리 소 레뉴엔 타 수준 파르제 참아 갸진이 슈 옌심네 레지 마장기 파제레 용수 개유 테마제 니루 점린 쿤투 람드윈 소제 숨주 수구망도 치마타 중국 혼네 람드윈 켈레니 슈섭시 유에징 망체와 케다타 김주로치 퇴감 수준 소 수준 테네인 로드토 중규르 테네 양문진의 구입 토바타 야독체로 친디 모두 군의 사바 소조 토비 세두 십제 세련 십자 집에 직체 리 로제타 로젠 체제 튜게 제규로 제베 문제 십제 세련 제규로 추적 카제 고로 웰레림티 타자 가르마 카제 파라 통도 친유 디로 세두 첸제 시에베 추득항티에 남기라 제서슈 림신 주구 초네 로드토 멍윈 도주 치제 덥숨잠 파르 유바타 테마제 진뉴라 토보 메베 켈레니 숨줄하기 미소 추미 소브데 민저와 시빌하 된 유바타 로코모로 튕게 치제 치줄레 계속 유바 지 초기 가젤라 제 숨빌하 접소 토바제 총유 수균 튕레 타 사다라 튕레 중규르 튕레 제 냠도 공베도마타 벤준 로지 치베 치된 워 니르 로드토 군윤 사베 벤

0: 지조, 남자 마시아.
1: 계지 마시.
2: 샹겐아, 너 망고고 쓰고도 뭐?
3: 다도 고비나, 자 가시다 기와. 자 됐다, 됐다 지.
2: 샹마관 용 마시, 니에 파나 마 용.
4: 오우러.
0: 오우.
2: 고비나.
3: 니에 차 잽시, 샹나 마 수쇼.
2: 니에 해 링쇼.
5: 안녕하세요.
6: 샤준아 다 처음부터 다시 제 고제도.
0: 음질아 터세나.
7: 음질아 터세나. 그런 콜레스.
5: 아샤.
7: 조윤화. 음질아게 샤준이 루트 송기.

0: 알아. 알아. 삼을 갈등 위에.
1: 다들 말 시간 그리를 주어이나. 윤도가 가봐지에 겸만 용치.
0: 말 시간 기니 작업대 마시베. 야만 할 승부치기베.
1: 니무디게 나라 니 영큐는 꿈주. 삼등이 대비.

0: 어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와대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1: 고대 단소에 한국디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게 정규영이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각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나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당 영무 미당와 예수 영무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중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당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낭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각 이비 연수유 사용월수 나구 데루시비 전남툴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니 군란 대당지 유주당 미주 나주 상황소비 주터마위 성가도 핀내 이민안 배주제는 초라 단도 바야 바윤산 진수당 중매금주진행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니의 성가도 핀내 루트당 이민안 연부당 배주낭조 3년 하수종기 링고사람 파고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주지응안 안니추
3: 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进女兵塔站国同桌女也懂得别人中的念头偏见脱位偏见也不绝中国新的女刚盆中也浪女刚也没金边那空地不灭不塌那空卡巴那去养死对吧国哪国语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青皮糖都撇塌 Qingpi tangi tunze Qingpi luni giegab ki qiwa la ki yubi yamin natsi ju si si yin. Zi xingi nyingju le zubi, minchu di nguantui ki lungkyu tablam ki guni minchu nagung ki sawa ge tubla. Minchu ki gyurim nang kapkya mi gubi tang nagung la pukdu mi bi toni shio gyun gang ya mi ba yane sang tu.
4: Gyun tong yamin ni ri tang, tewe reng xing ki yamin ni la pimp yu. Gyurim yong la xipshu yubi, xipshu bu chi la gen lin yu. Kabarang zhang, le wo ye gu ji, chu sum gu gu. Guchu Sum, Sanye, Lhasa Nyangchen Lam Fukang Mienkang Ki Nyetu Bu Sarbe Kachu Qingbi Tang Nanye Di Tang Dine Shikazi Lumtse Dikui Kachu Qingbi Tang Nanye Mienze Congkang Loko Chonggir Nietong Chu Guenbu Lam Loko Lupchung Tangbu Kachu Qingbi Tang Nanye Mienze Congkang
5: Daya, Zhaa Gisa
6: Zhaa Dile Dur Dur Zhubi
5: Zhaa Disi Skiwa Keyo Mare Rambu Lo Chinchini Mare Hanli Fang Di Pechis Tanda Di Nangi Gyubzi Zoni
6: 人中的面子里切张家里捐情面都拉张那不也不去切意所以这门有了点钱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张些婆婆当所以这门有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就些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下的韩立方给吞下杀的日子记录了呀你们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
7: 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电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米住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科布洛车开始韩立方从康狼火动我堂卡拉萨瓦你捏为个八卦四柱狼子预防八卦脏西康都撇塌预防八卦脏西康起日本美本娘们连堂说的狼球 冷血团巴塔刚拉四处狼巴八百年在塔轮中八百平年四个铁巴索基八百年团月色预防八百脏色康都撇面人民啊娘们连堂错的狼巧预防八百脏色

0: ཁྱི ཕྱད མམ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གྱི ཁྱི རྩ 그런 중앙 원래 잘 중요해 아. 나 인지 겪고 있어. 이내 년년의 세이다. 계속 변을 마포나 나 소스다. 덥수 제초 명화.
1: 용아.
0: 이다.
2: 레스.
3: 레스.
4: 잘 죽여. 야로. 고르디 줄 티샤.
3: 야구준스.
4: 야구준스. 야로. 베소바. 고르디 줄 티샤.
3: 시르부준스.
4: 다르지코. 야로. 비소바 고르디줄 테샤 지줌제 숨조
3: 시부겐스
1: 지금세 오유 장우네 멘데 서부도가
3: 지게초세 오연쇼 키랑 바냠 되보다 멘데 서부도가
0: 지게초세 오유쇼 키랑우네 포센너구소 메바우라 아시샤 키랑송아 되르다무고 카레 멘데 서부다 포센너구스 고르디 숨지게 바 되르딘제 당고야 두게 제만네 디제 제초 메용아 게세링데 서부게 모토나 마마 지게초세 오유 제토르베 아 야
1: 지샤 루디소 멘데드
5: 머시다시 나주 상시라 땡시구 두토요 마시 이내 한다 좀제 가는 간 잡터 버다 아빠도 나주 땅게 슈기 치르 다베 마체 주고 비지 덥죠 지규 규디다 이거 예접 레고라 폐게 좀 시
6: 아 상외 넘어 주기 엠네 단도 부도 나주 고민 땅게 다 쇼 듄점 삼미 수비 야 딜람 자고시
4: 레스
6: 숨마 시동라 자다 마마 예동라서 개개도베 마치 정무위니 고르치 숨주 중요시 다가능시 사시기 조니 출하즈라 망조리 준비니 당기 주고공도 지자시 요시
1: 뒤소 장雪莲게 장다네 뒤비 계속 시슌 조니 지고 냠지마 직소 제베 시들어 진조 진도도 봄쇼 죽주립 뒤기 봄비 왕이 저게 나조다 편주 제뇌미 시베 주도샵시
0: 제샤 나스 문바기 미규주사 당한소 게사로렘바르베 아 알라이
1: 라
0: 탑시다니 샤규르 게게토베 담사디 지켜주더다 로튼장고 타올린규시 나스펜스 카테베지러 콘스니퍼 강에 체스요시
6: 주시쇼게 투섬디 드시니 미즈유 진소아리오
0: 소디 밀러자 레프바 나무와 마마 김사 지르다
1: 주시 야구수스 마마 봉루시버 로규 제주 한국 팀마 라베마체 루드미니 우츠쿠시쿠시 노감라 마스막 보카미 쳔부시라 다제지단 가르질 마가 겹유자 콘조 담사디조 문에 고요고 첨부 있기시
0: 다그레
3: 장마게 먹수 직뒤게 산시만에 남아계샤
2: 더비암레
3: 지게셔세요인쇼 마마 봉루 당고 샤르큐르 게게 담사고자 터스마베 뒤집 털고니 막심리아 꿈당고야 요르비
0: 가리게 개담사 콘스 탈루에 다완 이번에 샤규 제분에서 이모 뒤줄라스 시네 타마데 산시러 디시 쿠이쿄노 조토 요마지 딜레 동니 중야마 고제 산시 그 사치 센소 제프다 예체는 오사고야 르샤 꿈모 지겹 전세 우유초 이내 중야 让게 토도 중야 고시에 위배 중야 고바요레
1: 고타오 장게 운에 고추고 마시 야는 범즈 치기 중야매나 사르시니 지예매자 세부 돌부다 시부시 다원의 장게 운지 나가 중야디 중구 사르시니 지 로규 정식이 긴지 지부도 계속도 그야
0: 마오조 장보게 라다다야디 급수 지 로그 최최람초 인사 중야 서비아 톱당 가려요레 ngazu lo gyu chebne so jawe da sho gyu ju yin sa mi se ma se ma ma zu shu bong de ne su da li zhi che to ni ti xi si chuan nu gyu le su wei ai kui su tu bi ge ke dam sa guo xie wei ne ngazu huo zu da shi dan gu er da
5: chen ran ge ngazu yong gu tong ma shi bei a lo gyu che che nu zu le bong zu chebne so ngazu keng zhi da za dang ba le yang gyu che xi mie se qin zu mie ma ze me mi kan ni qi duo bian sa ta cha chi shuo da shuo meng gu ji che zu zang shi
0: 现在我是希望你不做你，莫不领这些规矩去。你也穿过胸衣，他那走路腿上面扔你的肉丸，你不丢你，也是可求嘛，谢荣。

0: 직접 접수해 오죠.
1: 글쎄, 돈도만 옆에 양출인 가신배.
0: 기라니 나구리 균자 협시스 나나 녀조 혹시.
1: 장경아 균도가. 다좋아 다다라라 퇴다시야유.
0: 잘해 가리나.
1: 사기집에 골대장 게 제도게. 퇴응을 토 예변 토를 먹게 봐. 간수는 소리 개비. 让你 娘, 谁来没的？
0: 几个小时问一下，我你走，
1: 那这一下这一下，让给俺爷爷钱也行个月，也变到了嘛跑呢，没算俺车过钱用三不钱。天大的，让给养我重视，地车这么个跨到淘宝也被打折，人工俺雇车个网站了送点钱不值得，地开钱不值，钱么多也没看几个，搁不丢钱去别用，
0: 谁搁不丢钱去别用？
1: 忙他去的。那这下没几的钱没，让俺是念俺就就行。卡瑞，他多来个预备。
0: 几个小时有一桌，你家就是今年通知用大学下，遵守这边每季年最九块钱的生病。
1: 让个舅母王彩萍是预备。
0: 老王。이내기랑돌때문에내중문노주셔서내깊숨켜는증마시디마세추수와문내라토기
1: 랑그중문장가청춘생외초봉대당고조야태러깊숨셰지디토내창규최주람초러캐리셰드쇠무지디첩색내두첩식소사내셰창부지없이
0: 지겹첩색은초내중문
1: 다셰보고욕지사라나중문마유

0: 랑게 성취되다 했습니다.
1: 레스. 시중신 경세주.
0: 시중신을 랭게 개체부터 제체가. 나수파 로베치라 람사 높규고 소도.
1: 높규라.
0: 대다가 쇼다.
1: 레스.
0: 민게 네팝을 신나. 나수 뒤쳐라. 延西山个门不打 中央马, 抢侠马, 提醒宁夏马, 苍马有谁, 蒋介石的延西山, 开心米屯不知道。

0: 미 창문이 랑소수 디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호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초에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군탕 리군기레등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 나와서기 내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유라 닌달 기군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쥐쿠라 짱저 툭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짱저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쥐쿠 직조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치바 허치게밤 로기급 장쇼캄 라베 춤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미치고 탁바르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 겨고 랑을 국송라 쇼겹고 랑셴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디가르니 워자르체위에 강종인디에 리위무규 차동알라 쩐쩐모모 린투규 디가르니 지도댄비에 사도인디에 당가라그규 남팡규지 계산매도 서두디에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균종 사르바이 균종 사르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닝아 잠유라 중화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리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벽이 등을 타 참비에 뒤세 내비에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두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세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견정 사비에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 기몽시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 구류 초두 송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 시에비에 토가 서둔 제주로 숭능겜유 변종 사비에 탄삼 똑딘타 허승 사빙기 지지 루양 주여태 조용리 탄삼 딜링타 탄삼 사빈 탄삼 타계지기 누가 제지를 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른 문주기에 라린 뼈둥규 조두 호다치유 베베 듀르 사바두 양규 렘부 사바라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제 댄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둔지 메더 호다제규이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칼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1: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유비 확장 고르 통주로 이해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불규 중국 신뢰무강 변종 예랑무강
2: 야민 김비 능홍 대부 매부다 고나 고유콜 소기 야민이 춘춘시 교부 칭피당도 피타
3: 예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스주시시 산이 하스냥천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주
4: 공고사비 오늘 현대면적 비 약도와 비주제 약식도 양고 야
5: 주주的呢要得不宁国的当初还红国的跨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拿着鬼很巧的话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吃了清不赢呢点不解能没来生这借钱过命度宁姐当年刚不的面子几俺们都干了一个上特别赢的年林国大建给红国的关节 전부 야구 찍인다. 링고 딱젠 한고디 빨라다 아무라를 피우이나 혼나니 선박 가보 용범하지 보고 년과 여분 능시 쌤수 용부도 와
6: 우배 지지신

0: 怎么了你吕布点呢三百几三百几呢吕布点那不能解决当时习近平的朋友讲究就车店点单我用两个当朋友弄清年轻来问你你们都你的呗点单路是七里来生点单朋友是不对的我来赞助用编制业点的去修总差不难下全部创作了天天是他娘们说话还是要搞出去天天看不上习近平习近平给孟勇给点单面呢巧用呢总之用米是写的
1: 任意给点单呢，宿舍人员压榨六百些，这些宿舍人员讲就宿舍人员给律师们点单的，宿舍烟雨给，农民兵就给点单。当然是孟勇给点单，要多拿忙咱们那点单点不得，得几点呗？天气是真热了，没得别说那个。点单啊，这他是中间城关区，南京公馆村村店那个新旧吧，跟村里往来点的兄弟，点单给随便几些过了，跟这兄弟。村里往来呢，年头苏里先生不谈，新旧期末言行。
2: 他的哈斯重庆城关区南定安国村村店内的朱林堂，平均老品级新旧老面老板，中华安国苏林连锁店江内延朗连锁堂，年度安国延朗超过，中国初级老品级村民，平均一国连锁堂，平均老总国际筹备管理连锁吧，平壤各种级地当车里开的车里开间初中堂，平壤各种级现在级别车店小学南昌级车里开间初中级孔明街级托根西门延朗。 俺记住，改用爱子年级国际安全面给糖，仁口江记黄埔军舰记必定搭建给安全面给，它是重庆记安全内容不少的，实际青年托不满塞，SCI 托接送送便用行，给南开日常推的托接送就他便用哇，地当村里开的去必定就咱们中正南右边，日常新旧堂团外给六零六八点边，选给七里开不适应。
3: 干了干么子？编辑了，看不上，天气学不得嘞。那是，但他说嘞，今那个天气，现在就是人家规定那些，人家按说的那些白白个，就给那脱下那手机烟。那是，这当天开学那手机那个了，嗯，也不是人家找不着吧？嗯，俺这个干不是人家找不着，俺这呢，这当天记者找不着吧？以前是的，跟着这些云南。啊，你是，嗯，等等，跟做家用过来了呀，这个，初步给这当，嗯，开始在记者给这当就好了。
4: 几茶都洋茶都，顶着个来回全部是白个样的。但大陆这当前呢，老你把来不了，他从逻辑目的那边伢的，等于就咱那旮旯都是呢。俺最那么个，这当我们说先做干了呀，旮旯都是呢，没几家伙是不是有对咱呢？啊，你我到吉兰就不是不是穷下着啊？家伙吃也不吃，都是过了。但那里还好吃不吃是？但那里谈到旮旯都是呢，说不家伙吃不得这，嗯，那些顶着就了，这个话的，怎么领全用过来了？
3: 对对，咱那旮旯都是呢，俺注意到，某些些呢，其中的代表呢，不给家伙的些，对干部的些是，写图个的咯。伊那嘞旮旯都是呢，所里给破呀，这，村顶给，眼睛给这破呀，这些就话嘞。哎，多的看着嘞是呢，苏北给，记者的，地震的记者去，记者的嘛，呃，卡巴过过来是呢，俺那苏北人在的，对地震的米嘞，呃，米是呢，当俺做旮旯都是呢。
4: 呃，迷茫车给伢车级别的里面塞的咯，伊那里里里面人在的，哦，人在的，别那车像俺也加大短距离的，伊那里的嘛米了，怕不呢？警察丢着啊，
3: 我的吧，
4: 都是自己接，安尼，所属于给苏北记者的，所属于给苏北人在的，他们尼玛过过来，啊，过去特别特长就好了，特长的，安尼经常给苏北记者打的都蛮多，打过来，但你别给，别的就别的拿了了，谈不得，嗯，给编制了我的。
3: 是，我不知道，那我不多说了。第一，搿个都是呢，区域的长期的交接站，阿里嘛，用个多啊。第二个都是呢，
4: 但是第二，阿没意思，对不对？哦，对对，队长给长期的，长期的嘞，长期的嘞，长期的交接站，阿没得明白呢。阿你干不干过嘞？天总啊，干不差不嘞？但第二，交接站阿你你说这批讲过几多啊？嗯，讲过的，俺打打得过嘞。舍不得搿个都是呢，你说这批你去，你直接把它接得多啊？
3: 他弟弟自己检查过的，你出去谁不多啊？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呀，对
0: 나라 도스네 디따고 와레 따이나레 간주이 디 세시 디 달마라 알레 이나레로 에 죽주 제가 예답단 제주 제가래 아니 띠즈지 토아과 단다 베네차시는 균된데 좁게 창아데 응안조 로 죽주 죽주 탐바 연다 빈바나 죽주 탐바니 로 제주 바라리 인바나 니슈니체 아니 가르도스나 니슈 저죽차 우즈지 야고 드니 제주 연다 빈바나 니슈 정니니체 니슈 저고 야 니슈 저죽차고 제가 단대기 점불링기지 심주 망부지니 가르도스나 겐고스니데 깜부시다 차바나 아야고 요마레 켄송아
1: 아도 겐아 까미 디제소나송아 로야 게르게지디 아니 까미 싶지 던지 요마레스
0: 제제제
1: 다 지단전 다르 바 겐아 샤니아도 소 인지 미제 송겨 야고 치고 지단아 소 개가 전 지르 오스 오르발 샤니아 지도 발 다디네 다니 겐아 솜리 야부다 지 까미 솜르 바 겐아
0: 제
1: 카지 야부 싶고 차야다 카지 까미 싶고 차야디 소유 규정이 가르도 게마 마지다 다 세주다 저 여러 바
0: 제제제 다 규정 카시 주어레 이 카레토스는 간조 미주스나면도 침주나로려티 나난조 예열스이나도 도와 미잔지나로라 파마티게 대자과 임번의 북드즈 망차 야나 파마티 빈자드즈 망차 대과레 디 카레토스나 침주이네 다이날레 개체셔데 카레토스나 아는 간조 김남규기 데레다 초제단기 또 대단기 초제단데 용거 말이 디나로 찌 카레레스나 사동레 규제니베데 안 카레토스나 구조레 파지 정진하러 미 강가 수부 뇽부 다가로 요원도 가르도선 천안주 신뢰기 책례시 잔난 거라 아니 가르도선 드림도 센조 되게 강가 내가 제제다
1: 봐
0: 찾아 주버리 다이 내가 가르도선은 아주 존재

0: 제제 전조 뒤서 강간 유정 콘을 조그래. 지난 그 순에 대 난주 졸레 뒤서 강간 디나로 조그래. 다 이날에 가르도스네 지난래야 졸레 지에 매비치. 아니 레가 지에 매조 된다이나 아니 쇼게 란지 유정 제기 거버 여래.
1: 다 럽을 쇼미나. 안 세리다 튀음바다 세다 가면서 얘기해 좀 물어봐.
2: 기린기 레젠 딜라야 자가르탕 추와 규바 라소바 냠바르 제비 린종 샴네 켄두 시진 창 제비 린종디 냠두 럽규인다.

0: 디링이다 아주 레전션 다 제기해
1: 냈습니다.
0: 아니 남는 게서 디링 아주 레전션 쇼바 터잖아 쇼기에 만난조 제멜이잖아 양자 제용
2: 수부 지체 춘진 人不 용괴나 서동 토뇽타 류중 체人不 주바 추타 퉁부 제체괴
3: 세모기나자 디 가르두스나 응원고 제 여바지다 면제 제 여바 상차조의 여바지래 이날에 가르두스나 뒤도록 면제 맞이해봐야 하나

0: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 라기 유베 야메 나츠 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베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허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허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회 장슈슈 Loki Patri, Niko Chiku di Subtu, Satu Namshiki, Ketulumini, Suyula, Niko Ki Nubiang, Chimpudin Yubi, Nagung Tang, Nikung Kudu Kuyang, Sambu, Rizikba, Gundin Chongor Sochi du Kuyang, Sambu, Tiway Niko Tang, Lungo, Churchuyang Gotubla, Subur Kunchi, Subchi Lebusin went to be Mati, Modong Yang Garbusin went to Chilu du, Loki Patri, Niko Chiku Dangbanang Tang, Yertu Giyang, Nime Tawachi. Ngākōng hēlōng tāngwē chāng shū shū. Lōkī pāchū nīkō chīkwē dī sīptū. Sātū nāmshī kī kēchū lō mīngnē sū yū lā. Nīkō kī nūbī yāng chēmpu dīng yū bē. Ngākōng tāng nīkōng kētū kū yāng cāmpu yū. Rī cīk bā. Gyūndiān chōnggōr sō chītū kū yāng cāmpu yū. Tī wē nīkō tāng lōng gō chārchū yāng gōk tūb lā. Sūkbōr kūn chī sūkchē lēbū xī ngūn tō bē mā chē. Ngō dōng yāng gārbū xī ngūn tū. Chī lū chū dū lōkī pāchū nīkō chīkwē dāng bā nāng tāng.
3: Tayang长啊，记下。这里来多少都住个，这还第四次去了，开要买嘞。然后罗亲戚的买嘞。韩立芳的白居单吧，爹拿个九十多呢，人均的面子嘞，才涨价嘞，就清明多啦。涨哪股？也不是钱鱼。苏水镇孟牛的店家韩立芳白居单的这个话嘞，都是干么久涨起，婆婆单，苏水镇孟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这也不是零给。
4: 这要我是啥啥，东西也做够下了。
1: 你让了白居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呀，你们我的呀，慢慢细细的，南部的呀，南部半部也不需要的。
4: 韩立芳的，我那要多。
5: 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龙叔。 Mijuu Sambiawo, Han Li Fang Chong Kang, Lingguan Shalam Ki, Gekab Lok Chay Khatri, Han Li Fang Chong Kang.

대로 초대 지신비 속차타 지신 유민남제니 드럽사베 교도낭라 초내기 춘이 사바시타 공럽소 용시여라 난초야 도롱 정성 규티 티 꼭조르 기지 주 상화체니 대튼타 탄데 덤규 제주인

바비 촌즈 샤오스 티링양 너그르른 제니 김기 차보로 내 주제기 매주 초월 교친 타람니 세타 맨니가 주의 초비 지신 시시 도롱 리키 티 셈바타 냠도 세니 김질라 데르기 유에베 티 코베낭 부세티 김제 주제 뉴벌리 수돈토 추천점기 준신 두베 추역한사라 신카른 통주히 대자와라 표시정신 두베 되니 도롱 리키 미름니 미름 가라 주에베 정종키 탁제시시

내일에 남아로 영어에 샤오이 타동이야 신카를 배주했던 신기미 도롱지라 이도도 크베 로규스도 매야 매부츠 촌내기 로츠에티 사신디 지롱군도 개베 지신츠도 심히 Dorna, Zhengzhong Kamta, Tsamzhong Angne, Tsoshimbe, Dume, Tsoa Gedan Ti, Che Dume, Yugam Ti, Tapar Tu, Rangsor Nyarza Tupti, Gedoki Be Barshin Yue.

도부의 차나티 속자 남기 초대 크시도 결의해 도롱장부 되면나 제티 롱오동키 나바랑자수 네바니 산에티게 유메타 신도냠토 촌에 제베 로줄라 템바마세 로줄 티다자 도롱지키 니레 초에낭 네유 도롱장부 법규도 로다라 닌 숨들 하잠 차바바바티 나제기 신감바타 치와 뷰제 교수다유 장규낭 사베 신감바타자 장부 균타 조네 마라케 조유 테르딘 장람토 김치 준비 도롱지키 장모수 자교로 코르티 챙아 추위 뛰규네 마라 대용외 신감 직토 카르드에서 소유 되메 초바시엔 타 메저와라 도롱지키 퓨신 토다 조니 신규 미지바라 신감부 조규디시 퓨신 소베 치다 미세 젠티니 도로 레이키 미르니 미르 파르 균진 체베 초대기 로주시 제라 티웨 너르르 송접 치다 시간시 제게기 탕신 감부 시레갸 나르케 초아 디엠비 레시 시갸 체시 유티 신감 토 장 노부 소자 체규디시 신감부 티다니 장장 소베 규제 레슈시시 티미 얌젠기 고베시라 Nige Jisui Kho Yi Chumi Namgi Kya Dongbu Sunbu Phe Jie Ni Zhangmu Sogu Yue Ti. Bien Na, Yun Nan Tanggen Ta, Neba Le Sishin Sogi Dongbu Ru Igun Po Ni, Zhang Nobu Du Se, Zhang Chang Sogu Yue. Zhang Nobu Sogu Ra, Xing Jue Mi Gui Ba Ta, Zhang Zidu Wei Gap Su Mi Namgi Kya Gui Ngan Xin Ba Ma To Du Le Mi Jie Ba Ra. 장 노보로 군제 세리 땅에 심바 조기규 디주 미니 정중 감기 차세식 인식 세소기 신잠기 냠내 대최례 편전 대리타 냠내치기

도롱 전쇼 예윤키 거리니기 바로 두고 제대로 담라치 차 유에티 테르카이네 대체 추신지를 탄자라 나방코기 추모 탄시 링자그레 내신 대난도 니다카르숨키 펜주세웨 멜론더부 이마라딘 유미츠웨 테르 공리를 하신시에 배워진 대 무신키 된 고주해 미츠 하신나기 초로 남시 등딥기 균도 숙수배 유배 이치에 땜부치 하신티 충분히 미중웨 거리티레 슈르싱 강주 시말레 추전 도마 키싱 조조낭 법친디 춘진 춘중 민저와 마부시 촘니 담제낭키 모체타 뻥지 캬솜 슈룬 텅신소 오겜나초 껴와라제 차범 매바라 제바니 중국의 나우의 신뢰 지속이 개제 최표시에타 초가 개체부시시 이는 야 돈으로 리기 차범 베베 매남 야구 매바라 딜레 독디 남타우의 르와 지기휴 칸다라 흐신타 제우베 나우의 땀규 이나 양자 최표 제고 창마라 돈으로 리기 남

라시기 추모 나라 남다 철법기 교도 꼭도 배유라 대외 로도기 기어 타다 소경 제시유 철주 남세 파르기 경어 유도조 담도 제유라 도로지 탄정 중 감니야 담도 제유 대양 가을리공 리규도 타르웨 나웨응 윤최 라시니 해준바지 제세라 원디 파즈 포규 도로장부 법규도 초신배 기어츠 사전디 영니 라시니 이마타 사실상 이미 태라 제17년매 도롱 퍼줘라 도롱 왜 깨라 아포 시세띠 봉 체신 괴시 체우베 고주유 도롱 장대기 딜렌 총소로 닌듀네 주리 참라 아웨이 강다마라 리리제띠 정김기 도롱 퍼줘라 차대와라치 총전난기 도롱 퍼줘츠 강가 강대왕 내지된도 초바라 루이싱 세소 오저타 로마티바타 탕 체모로 년에 되기게 밤의 피우초야 치료지론 도 대자 표범마도 파장난 개념에 도론 퍼주기 퇴신 체우에 퍼주 퇴신 세계세라 대주 강부니보 파르테데도 유바타 솔라시보 본도 까르부 예배 되니 강수 까르부 휘바타 자시 대 양산의 제괴 뉴바 체부 대 도롱 퍼주니 장계기 리게타 김수니가 예인베 퍼주기 규지 이마타 테니 김수 리기 종기 규미라 종타 랑기 규제 지르바야 멤바라 소가라 파나 리규 뒤수 제베 리시시 테다 장계기 윤난 도롱 장규도 캡 유에지 첩지도 도롱 리기 뒤수 제베시시 아웨이 이지람도 강당마라 까르마 십주 잠송의 제수 신의 도노 퍼주기 초대쿠들리 도립 치마티다니 도노 퍼주기 세션티 제라 유메츠 도노 퍼주기 차다베 굶시라 띠니 띠뚜 내수 차대기유 띠니 미지 타 도노 퍼주 파르기 뒤수 지지 지단티 코나시 미츠 도노 퍼주라 차모부 미디왕 야나 도롱 퍼주타 제지 제네 유르부 미드 지차르 지구 코나라 초대 제베 도롱 퍼주라 촌나 랑소스 세초바라 조고바마세 년가라 카데 조베 니바 좀그

교주 오기 최종 미집에 초동 대단이 잼냐 최 댄자키 통조로 쇠세티시 관제 당시 장우의 교주 회동 와라 초동 디즈 초동 퇴야 초동 난도 최 뒤제 토부 유비시 대르딘 차센 시바테야 잼냐키 민시시시 가이스나 관조 차사교로 신도 가위시 대중제니 차주 난도 Renlulie, Quadum Hidobe, Sijutamo, Du Yubeshi. Terdian Kozu, Renjun Kam Chuene, Sanye Toba Kangshik, Tudola, Kasap Turachi. Zangshun Jamki, Chudon de Zunang Tu, Tabu Pusum Tosim, Terjumawa Kangshik, Tishi, Sedu Toba Yube, Sezing, Shegan Sera. Tini, Zemyazo, Nendiru Nyamzum Chibe, Yuyen Yetesi. Dikarani, Kozu Rubu Kushishi. Maungbe gubshi ring, kwanzi kyutan kyu chene niru rupdu chedi nebu tuyantu chajichi.

대주 답수 근수정도 뉴의 림티 차로이나 차배 담비 세시디니까 제시 차범키 전도 추이게 된티지니 시베 미몽을 리체나 무튜니 영어 종교 뉴주제바 잼비슈주의

0: 진이 쓰지 라고 뭐 배나 말했으나 망군의 섬유를 대해서
1: 파동 더 그게 왜 님데 내가 뭐라 니 지금 저 봤던 비기 그냥 그 킹마지 파면 니 입시 다는 게 근데도
2: 기차는 셰비는 현재 상무 최신을 시작 메시 주시 계좌가라 자도 스킵샤 이내 장시 셰비는 배주당 요시 오늘 나가서 없는 시

0: 토마 장게 고고 수수 제발기브드 마네 상황군이 있었음추
1: 네 하후유 정웅아 의식 지다리 이네 다들 되어제 장태려 주거리 뒤균 대다 통매해 봐 이네가 자신 내놓을 둔제 레싱이 좀해 제대로 붙여라 네랑 야수기
0: 야수를 오마시
1: 내가 조시기
0: 네 장래 야수기다 장유장 안주장 세주가 뛰어나다 주
1: 집에
0: 오네

0: 喂，喂，天水鸡蛋的，通牛买个双鸡麻鸡蛋，第二年节天水规矩低不低卡了，两千五的，要几对？
1: 喂，公他们啥？我中他公你。 가리, 용토 말했어, 에. 가리나.
2: 지겹 중라, 가르나송.
1: 원수 렌세 둘이 말라 차상지 치계 개왕가 소유지. 군수 개왕계 금세 잠어저 세제 용토 민도 쓰기.
3: 지겹 중라, 원수 치계 소주 고마지. 원수 저도 치토바.
0: 다그리, 치계 미 고마리, 나란수 소도. 다그란소 도리 제 말해.
4: 네. 죽겹. 죽겹.
5: 年名了，我是先生爷，年那年六十一，老卡先生了，村民给几百人家钱多，村民老大回答没把钱，帮陆主席给马汉文在这里打很多钱币，俺那年月，他的年，明对节，天对庆义，对里个，拆户拆迁签收，农业没上去，只有这边，这么大拆迁给新区钱了，
6: 罢了，去年到达三百亩不剩下，很多拆迁就没多，
5: 罢了。
6: 放我了，是不是他们还是谁不是？红山有马谁？俺们都阿拉多斯东土，
5: 阿拉东对不对？卡里娜，这些事还记不啦？阿拉东对不对啦？卡片没？听我起来，你对心就看你还特别些。 닌다레 시쿠르 페세슈 더도 샬레메자 암라 카셰프스구이바 니에데디 제미도 카예스니 히랑 쿠르 페브자가 나자 조자시 암라 아르마데 사테브리 더도 히라 닌두 심주 카네 카테사 볼라 쿠르샤제 뉴브스구이바 니에데네 디테 제미도 카예스니 히랑게 오리라라 마니 카요나 볼라 카켄자 코뉴제 메칸 레브리 발라 히랑게 그 뒤에 내내 수사모 미신다르 야크르다나기 발라 我心里提出和你们一样的情绪呗，我内心的灵气，昨晚起不起，给俺休息。一年说说看过家事，每次一起同事妹妹弄新了，冷月女就出现新出去看戏，他都熬夜了该，落去是更困难的，越冬天的嘛些吧。说说不生气多，别说里面呐，他都花落他们那结婚时来过做不妥的，罢了。 기랑아다 지구 있기리 코나주 담은 남대 심고 제주게 니에르 원래 기랑 코스는 시 찬스 보여
6: 상아리 총아 特别是上个礼拜啊。

0: 바로 담은 아직 유럽을 인지 뉴욕지 제보라 소통과 관리유
1: 랑가 제가 요바
0: 레스 길라 길라 길랑가 샤오일러 네부터 되나야 크리나
2: 가제소 멍샤오일러 닝지도에
0: 길랑 전다 쉬어야지 지만에 루디 멍샤오일러 길랑게 능유링스나는 용도에
2: 지가 랑스나라 멍샤오일 베메 꿈지 제성도에 먼저 뇽지 쇠다 루가나라 니라오기 렘 경치 제지이 미즈 게멍 업주 렌즈 다가스까지 두리 카케시 마르다 다오코마 먼저 레용의 뇽지 쇠다 시디 롱주 부근나라 최세 두 십주 왔다 부디즈 아딩 마레 미즈 멍샤오 이거 카케 마시 벌 약지지
1: 왜 나가 주 양가 시스와 지동 안 유마르 베
0: 녀초디 게랄 피지유 이내 기랑게 샤오일 다도 야오시죠 시신 아주 뭐 다도 그랬으나 봐 라 리 레어팅 숨을 하게 채우리 모나시기 교부 여자 판피 뒤요 말이 이내 기랑게 가면 손뒤 예수스나는 욕 말이
2: 왜 나 랑 기겐스다 긴주 나가 부지 말다 니에 랑 친구 치아 유다 랑다 멍샤 왜 파라 저와 컨제지 이내 자 뭐 기부 가르쳐네 간다 내가 뒤쇼 치아 유 말다 하고 좀 해
0: 신수 술에 닭새가 좀 심심하죠. 씨, 봐라.
3: 어, 게라가라. 환우리 살려도가. 네, 내가 잡다 가자 용비. 야, 교수 맞듯이 그봐서.
2: 너리 고들라라. 제지 잡자.
3: 화제래. 권에 바로다. 당당 가장도 주가기. 주민 쉐머이.
2: 나 전에 지마 老林 学校 요 말이. 小林 주민 学校도가.
3: 저기, 가세서 죽이다.
0: 어, 이랬나. 지난 2년 가나. 장 라고 같이 했어.
4: 네 가서 그래.
0: 라고 요면에 클래스에 가리나.
4: 양은 내 괜찮지. 교수님 뒤에 토매 봐. 토로매 봐. 라고 같이 했어 쓰기. 장 뉴저 선바 심지 쓰기도 뭐.
0: 나 됐지다.
4: 나 도서네 천도 초유. 니를 주인다.

0: 야당 부식이
1: 나도 어제 마타살레 수수균 유배 레그 식이 이내자 그대 이내 레그 집이 겹이
0: 기지 레리지 마도 당고 샤메노 난 유럽시에나 삼시우시야
1: 디에지 유럽시야 레그디 미지기 초대니 와다 그지 장게 등을 제베 콜교그 레그다 꼬집에 익제 텐도 심주 사비기 차고그 레그도 삼물로 유럽시야 처지 제빈기지
0: 잡인기리
1: 린치
0: 아
1: 나라니 게시 세브시에도 나라니 저와체 차는 매봐 가로 제마토는 적부치기지
0: 나의 다가라성기 작은 일시였어 제니용아 디리네수 나라니 부부님 시신이 덥조인다 미규직 유입디 화롱 담보당시 치도 배수시하디 용도에 루트몽샤오이 장락과 연행 드셔브래
1: 낭다민도
0: 나 장고마 셰비너 오종락 쇼가 죽인다
1: 섭섭마 셰비채 락고 취주
0: 취비너 섭섭이 드셔브래 맹가마 저야 하이너
1: 마디 제지 맹가 좋아오즈베 나 녀스 님지 개비이너 쇼가 레지 락고 취비 잠즈버 님 가시네 차주지 낭다여 마지
0: 녀젠 취비 소심도
2: 루베멍라 루베멍라 자장 니즈도 디웨 춘창한 페이쇼
1: 然后子呢可都请云秋个兄弟看你别难给住进里拉催的框给让你举个头来牛色所在看帮着这里俺也住进的卡杰松哎呦给住咱们路上那地方西松马车是您的等级替咱们是当街闭关那些这是土著同志去学个出国的给参照下来给我们给不起
3: 一个小三，小车小位，一些员工他就是个有。
1: Yes。中啊。就是不来就业者，你得等没得。也就这些么说。人家应该嘛是，去干么那个洗漱个三八了，举个起来有嘛是。举个的，这钱能看见个人个要紧，你那年头个养活些店面，洗漱个出不的，明年马上请一下。
2: 都是钱，其他你不给我打车去，你也就给我快点打个钱过。
1: 用啊，啊，走。准备忙了，
2: 就
1: 是俺父母那句，来后边就是三家了。好，我是。
2: 妈的，准备。
1: 若不我，先送个他在这打架要紧。

0: 꺄치다. 너도 왜?
1: 나기.
0: 고적이 와도 왜?
1: 교야민도.
0: 교야민도 세. 문자회. 랑기 거두부터 선지유. 딘데 찬이 안 럽지 요 말아 봐. 랑 가르치고 삼죠. 니 랑 치유다. 랑 가르치고 삼죠.
1: 나 슈고 렌드 민도.
0: 슈고 렌드 민도 세. 랑 라고 추자. 명지 최도 조카를 체포버리. 다가라부. 초인.
2: 로.
0: 도진이 뭐라 명하 치지. 라바 시작주 실주. 능미 능그.
1: 능미 마선 로. 코난주 도제 능그지.
0: 我来两个仓嘛，送去现在去追。
3: 几个钟了，两个地给仓嘛，俺这里住住吧。当然，什么情况是？出事在军官那队的，两个先不提下。两个俺组织的，怕进去，免去要这些。要是查不赢呢，俺是楼下要去。

0: Lucky Limba Jessie Dele.
1: Tatiana,
2: Tatiana.
0: Sisi,
3: Ine pangjile deri shawe limse.
4: Oje, lingji, gachi bre.
5: Mari, meng shawe ma yongza, kianzong ha deri stai ha to a. Qi cheng ge jie dam du, nga da zhuo ha lo le. Zhe su, ne yang jia xi xi. Tan de nga da meng shawe pa le. Te zhuo za se ma to, xin da ke xi me da.
6: Ha le, ne de le.
5: A, zhe ta zhe xia. Deri zuo ne zhu bu da si ji dim zhe xi wo shi ba. 이다. 상매
6: 군이 간다.
0: 다이다.
4: 됐을래. 어. 어제 먼저 알아게도 윤지 정어 말베. 링지.
5: 아,
4: 랑거시다.
5: 용아. 예시저. 스시. 키라니 참미도라. 내일 거 이제 듣고 들 말이.
3: 힘을 안 쉬어 봐.
0: 니엘 셰주다.
5: 이네 니 키라니 류토네. 도슈스 도슈. 디 키라니 믹스 해주 소자 딜레하게 저도 요 말이 제자 녀레 와르키라니 바예라다 암루라는 시 사사샤 제동 레메다 나스 아와 중니 메스타규 연배 민두슈이
6: 야오세스
7: 야오세스
6: 야오세스
7: 야오세스
6: 야오세스
7: 야오세스

0: 두고 네 지전 겹지 신의 장대유 파고추 근데도 네 공부도에
1: 어제
0: 네 장개가 쉬지야 신도 망고 시키유 탄도 이게 칭하잔러 자라도 스고중아
1: 암라 도건 알레가 도지유 실직 저거 제바
0: 다천장 교시 티샤 nga ra nyam do mang zi xi guo sam chu ran qin bei ni me de ge na le ran yo ka xie suo la wo ka xie suo
1: ke me
0: ka xie suo mi xin da
1: ka san sub zo ma chi che do chu xia ke min du am la mu ne nang da mie
0: nang da mie de bia ran tu bu zang ge lo di su 然对美的年轻球当大爱广大给美国主心吧苏国家和杨国齐拦过我主意的林奇马上去前年阿家了马斯卡卡琴
2: 자장来今天快点你吧你也没得事干多少小薇老不赢你可真现实老我还是多少难过学的哦今天给小薇给老爷子送一杯哦听我面具破解下去喜欢解释今天咱的茶几兄弟能打没多今天水门女也得我身边用过的三不是吧老弟起码就给你那给了嘛是吧老马的最多的面具写多少我拿面具破杯人了
0: 大多新年了，对不对？
2: 天下啊，吃完啥没啥，样子嘛让大家用一用。
0: 其实没让点面呢，你也听从偏的没吧，吃啥有谁？
2: 徐总，
0: 一年谈到花龙，连啥不是不？你也碰不得我那些个穷大是区域。
2: 给你用你，
0: 可真些不些？人家这边，
2: 这边，俺家长来，今天给花龙煮那素，俺大小月谈到，炒了炖这一。
0: 看大起来，你这娃可真一年没呢，你让人写下去。退我一套，明明是那，岁岁搞不起事，迷茫我通过生活些。一年他们的，连名字都讲是，几十来有嘛事。姐子，今次也我去洗。你想不让当到养我去啊？今晚绝不给对汽车用。
2: Les， 多点那。
0: 你现在没让大家用用，什么学啊？你也同大家好过不是么让么学啊
2: ？Les， 全是没。

0: 그래도 전화도
1: 센스 주블레시라게 렐하
0: 쇼이 니에 차도네 라고 자기 유아야키 정다가 니도 통하죠 분위기 정다스기 라 다수시게 이다
1: 디칸스제
0: 어 라고 대투시

0: 도스네 나스타그리 두리실라 나스타슈게
1: 나스토스덴기
0: 젠니에 슈슈스요 김쇼 아크도 차돌 엄지디 시엡디 문에리사 디데 시엡나 랑주고 니스티제 샤넬 균식마리

0: 뉴든 직제 거주 집에 숙제디 같이 좀 됐음소.
1: 거주 대부도
0: 전국의 투냐배 직제 거주시.
2: 거주 전 집아.
3: 거주 감리의 세바 거시.
2: 모두요.
3: 랑구 주제 감내 질 자체 직리. 거동 바가베 닝든 뉴체 댐버스 숙제 같이 좀 된 랩치.
2: 하고스.
3: 거동 바가베 랑구 주제 그 재장 터나치.
2: 하고스.
3: 거동 바가베 랑구 뉴든 주제 그 추멍 뉴 터나치.
0: 하고스.
3: 华龙堂不到见个透明之前我也是查这起个音松你记查这起

0: 그래도 꿀에 가시네.
1: 농담도.
0: 봐라. 지난 배트 때 신도 없이 수수이 왜라. 파 로티미 배.
1: 너 기부지. 신도 없이 되기. 응위 주다니. 세르 응위리 체브리. 좋아.
0: 시사.
1: 대마세. 미게는 유체스 수요 좀. 당도소소 신도 동으로 신주 주여자. 딜레기 가고래. 저디 라니에 체르 유다. 김상크 주기시죠. 기스트 체수도야. 군도. 전체 유도. 치샤 화퇴지 유디르 장베 제슨 콰느니
2: 오글린라
1: 그지 샤웨
2: 기란 로피샤스기 제자니 공부시제 기란 땅하자비
1: 야주 톰디 허도 샤웨 지제 꼬르차유
0: 어 리리 니란 꼬르치 파티고
2: 어린라 따지네 처 영리
1: 영아
0: 전년 샤웨 꼬르치 파티
1: 교시 교시
0: 좋아
2: 문에 장리 야시기 계속 장면은 나 탄데 총재든 제 턱마리
0: 잔 같이 오래 계속 장면에 비나 니에 다들 너 신뢰가 배수다 니네 시시 마루
2: 오글링랑 텐다디 다시 토스네
0: 제 다시 토스 과타다 능 다려 마리 다시 마이 차차 죽다
2: 이 인증 다가라 배지 입라
0: 세상

0: 주시오. 이쪽이요. 나가 진유야.
1: 가게 지키면 줘.
0: 미드 소리. 가로드베.
2: 네.
1: 지.
0: 네 클린디기 매버도 더도 봐봐 캠하는 거 같지.
1: 네 가로시. 네 가로시 씨. 요구도 많이 없지. 주도 제구도 받지 않지. 다들 신의 요. 네 라시요. 주도 치 마시.
0: 치미 루미 장지. 아마 쇼.
1: 장미.
0: 아마 쇼 씨. 그 소리 또.
2: 예 세세 쇼시. 너무 난 가로미. 캐라모랑 발라이기도. 본바치 때는 럭셔 스티어라. 로스트드 전에 아까나 요제 라시 잠만치 도스터드 나나 큰 죽음 했다 남자바티디니 미르스 마소로
0: 소노스 경문도 예 범주제이메 자게 된 조치 다들 함께 가지고 고고들지 유베
1: 나 취미시 자 취미 이기리
0: 자게 범미 샤라시 돈다 신계장이 자 취미 잡지
1: 지 취미 취미 자 이무시 마샤
0: 이 자시오 우리 다시 해주게 이리 쳐

0: 어, 감사.
1: 가르치. 대통령 와서 가르치님 봐.
0: 어, 캐싱맨. 정진이로 써자. 아래 딱지에 쇼 빠르시게 비.
1: 양이자 또. 응?
0: 아, 나 니 제일 참 다르다. 바이바이. 어, 간나가 암지라.
1: 자, 가르치 있어요.
0: 예, 캐라르 슈비 뭐. 아래 딱지에 쇼 빠르게 비.
1: 계속 시에 먹어.
0: 라.
1: 균대인은 감지 링잉 파세 둔준의 계주 파시. 이내장 감지를 계속 숨줄 하고 있어. 링젠고 포 롱업 중이야. 상대 대체 재미는 미성화 대비다 신규배.
0: 마리 엄지라 기랑게 고진티스 링젠고 예발라시 예 내더 빠르게 비제 빨라 같이 더 대비.
1: 양고 어떤 위배.
0: 마시 오늘 이 말려다.
1: 왜 이송 잡으려배.
0: 이송하게 가자니 봐.
1: 주제 생각해. 대야라 더위 맨시도 남자 대수 영조.
0: 마 더위 맨맨.
1: 어 남자쇼.
0: 거기 고진는 거리. 광문수. 안주고라. 내지 입사 뒤에 내 입사 집도. 아, 집 좋아주.
2: 대외를 지키는 게 제시야.
0: 보모분 나들이.
2: 알레. 진짜 말이 송구이베.
0: 딱제 제보신다. 진짜시야.
2: 아, 장난다 비아스. 다 비아스.
0: 이내 포모부디 첩집시라도 맹가로 뒤도요 디내 메사오시 다와 손내롭지 발어 포시시켜는 여우어리 키나주 능미 네버 맹가 대일 수제 맹주시는 여우어리 아자자 띵한주 삼자삼이
2: 아 난다 먹어 나파 로제 뒤도치기
0: 영아
2: 터채나 터채나
1: 자위
0: 암지구라
1: 네버 링지엔 워스 니시도 디 겐기니 암지수로도
0: 암지가 올라시
1: 어, 제 시간 미시 된다
0: 됐어 뒤네 왜 내 둘이 뒤 닥세 집다 포식 닥세 집이

0: 나로레빈다.
1: 야고시로레츠. 도스네 클라스인다.
2: 임시오. 대초다. 녀랑라 심주로메 이규단약이 제신유유. 드리네제. 녀랑 떠도지기. 롭존 쇼서 솜치. 르제서디. 조가 조마지.
0: 나 심주로메 이자다니메. 억리 준예시니이.
2: 님시오.
0: 칸난가.
2: 바베 어제 시도 칼니구리.
0: 키랑이 아주 저는 유베. 네 슈브디. 키랑이 쓰기 매 봐. 나 심줄로메 이제 등매. 세옥스네 등매.
2: 자 주름이 부드지. 그제제.
1: 너희. 나라니 시에 잡이버. 쇼쇼. 발라 야청 마지. 라부드 슈 칼라사 쳐쳐이. 세차선 시에 쇼지. 용스 쇼스 라비버. 어, 네 카바지베.
0: 켄템리라. 키랑 카발레스.
1: 소식이시다. 쇼쇼. 왜 감사?
3: 왜 감사? 인제공은 능미나.
1: 제 키라.
4: 나 화신롭지. 저도 명강당부 주지 생각 엄지고 왜.
1: 어. 주지 선배 엄지고 라라. 만조 엄지고라게 시고지.
3: 맞으면 간에 잠깐만 뭐지 매주 주고지. 나다 엄지고라 소부지 내려이.
1: 감사 감사. 키란 차례 가르이나.
4: 니저 와르 키나즈 간교 민간 쇼니 포무부 내데 매주 역사나. 대단 뒤소 양겨 포시시게 우리.
1: 돈도 포시시게 우리라. 먼저 딱제지 제브지.
3: 니제나 포전이메 영셔부도. 띵아래 삼자이.
4: 십드 나즈 근데 유메 아주 민간 피에니. 딱제 남비나 신내 하고 우리.
1: 알레 하고스 하고스.
4: 제나 간교 민간 쇼로.
1: 쇼고.
0: 아제 간나서
1: 개민도 민간에 겹샤 클라스도 셰쇼리 라부트슈 선니니엘 민가시데 랑게 포모부인데디 민주 야부체는 거지
2: 나 선니 레규 주메
0: 암치게던 뒤 인치 태어시 나 가로 근지스는 그유 키랑게 칼링 예수구유 승인님도 대도
1: 두개 여대 말이야. 야, 쇼쇼. 새망소식.

0: 감사합니다. 먼저 링제 고기 맹가대야 둘로니가 연비 키난즈 고 주미고스니 암질아지게 쇼승기
1: 암지고라게 바스 지사스 둘로니가 대시 네번 아님도 딱세 잡히다
0: 네번라 단들레메

0: nganangda me siyeb yiwa. Kada nga mengal mantu takchui.
1: Nga ra siya chu. Tengi
2: xiao xiao, lubu tu choga na che, dozu mudo gu yuwa je rizho che su. Amji lage, pechen gyula ingi re sungi, jik che na, siak chu che ur sungu duwa.
0: So go go dungi, gyula ga na ziris. Nga bugu chun chu re sungu duwe.
3: Ana! Kintem lila! Nga choga na yi!
1: Rao ko chungye, tomo na che din chashi. Nga gyuha zinda, ko chungye che.
2: 哪个活动呀？跟着小叔，天差不多。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多多，年年学习
0: 내가 대 둘루니베.
2: 어, 둘루니사.
0: 내가 가 봐지.
2: 어, 피해지.
0: 아.
2: 어, 대지.
0: 어, 저기 하나 줘. 대 대는 같이 그래.
2: 어, 내가 대지 대지.
0: 리다. 쇼쇼. 바베큐. 바베큐.
3: 다시 시바.
0: 요요.
3: 계속 말해 봐.
0: 나다 해 봐지. 내가 나라. 엄지 여로.
4: 계속 말해.
0: 아니 씨. 아니 씨. 아.
3: 엄지가 봐도 저거 나이.
2: 네, 엄지라 손쇼가 지금. 자, 자 다가 돼. 아, 먼저 아.
3: 엄고.
0: 어.
3: 영아 깨닐라. 나 계속 말해 봐.
0: 쇼쇼. 셉제 맞지. 밥 치대 두게. 남다 영아 지. 엄고. 시험 말대.
3: 영아.
0: 맞으시라다 너 밥에 락버스.
3: 어, 어, 영아.
0: 도리 채웠다.
3: 영아.
0: 네 엄마 밥에 야채에 바우주도 좀 삼고 채우리. 도리시 아.
3: 영아.
0: 어.
3: 깨링라 과티가
0: 장 아마 더동용 님도 네 관찰대 다시
3: 용마리 나다데 시분나기 지름이 고도
0: 샤샤 밥에 침이요
3: 나지 시부생이
0: 밥에 살리 또 소리지야 와 살리 엄지라 엄지라 네 보모 퇴착 교나나 쓰리샤 너 소시라다 기 기라게 직시나다
4: 또 전화 오마리
3: 네 나 시부생이
4: 啥事了？事情俺去多些么？多罗些啊！赶快些洗。让人去送一把。俺送一把去多些么事？当时，准备准备，准备要去买些。军队呢？刚接了营盘子，准备去取把事。今天上刚接了，给他送去了是些。喂，得送三包的呗。对呀了，桃园没那许多，俺们在得送羊肉。
3: 路不都有了，你可吃不吧？现在小马些，你打这些，老马些，那都贵。嗯，那一，那一，
0: 有了，需要点药吗？这边，
3: 前点，那都贵。爹，那一，那一。 되게 가끔 나이 암지라
4: 도서 뒤 섭지 세유자
3: 네
4: 얘랑 상샥쇠쇠
3: 암지라 샥쇠만 나 청소 사샤와 마리에 닥쇠만 나마 샥쇠 난 힘에
0: 제 암지라 공부 섭지 나로 샥쇠를 니가 요 마리에
4: 걔랑 도저히 된데 만나시 샥쇠 힘에 주고 니가 요시 이내 낭다 뭐 니네가 세시디 마르단 그둡지
3: 아 암지라 니에시는 걔랑 게 닥쇠 나자 타당아 주고 당기는신나고미도 착수시오 아유
4: 라는 식 내부든지 냐마고 동료유 귤라는 냐가 제부디 나와마 담지 도그리 제비너 주고 나서 지 죽었다 자위 샤수에 갈라 남사 샤수에 주일렀다
2: 레스 엄지꾸라
4: 또 수고
3: 또 수다 아 로봇 통결라 배트 샤샤 나 샤샤 어 오늘 이
0: 가리

0: 디규기 사진 냠수 쳇되게 창마 견량라기 공찰 님부지 마세 폐치워 맞주 미수 장부 휴샤 시슈나 주제 쇼레 망터주 쓰비요시
1: 자시온 공개 미스데 전다 찍으란 주비요시 공개 미수 장부 외마다 탄대 지도 심리 유구되요시 他们的人一家 没事，上班了休息。来了嘛是？我那来了嘛的。

0: 算不了，算不了，简直算不了。
1: 那这俺得这出来，
0: 天天给俺给俺老姐制造干了，大家吃还够适宜。亚弟，又想吃还吃鱼，俺家人给俺总是打不着的。干脆总是打不着锅煮不是呗？
1: 你还吃鱼？嗯，俺总是的，让个鸡多的。嗯，打个啥子？
0: 看这个。
1: 看这俺家人么呢？俺觉得。马瑞。
0: 让撇酒和这三个，你俺男队得看不清白人，让了过去是呗？
1: 你俺家人能希望等这快吃热，赶来给洗吧。你也是呢，他这个东西看见了，没事脏起是吃热气。
0: 嗯，让开狗，开狗。
1: 你怕老姐要个姐没事的，爹咋送俺家人走？
0: 让对吧起，爹可拉是个。
1: 哦，正面怕老姐抵达个主意，主意拿。
0: 哪里送这娃去学啊？要。
2: 왜, 그때 런웅한테 내 밑도 이야기 자기 덥시라 요르스기 미칠래 두고 말사
3: 오네 저는 가 좋아요 말이죠
2: 좋아요 말사 가스래 최도 마대 바고 와 그래
3: 공스디 토탄 야호 유배면 도 언니 큰 유형도 미도
4: 루샤 회수래
1: 나희
4: 용아 나님 도쇼
1: 되게 감사
5: 감사 쇼다 지난게 아주 무기울 쇼바 그 쇼이 또 오늘 그런 게 무관공무제 노력 대기 공자 수다.

0: 나 용서 항상 주게.
1: 말이 말이 야티다 야티. 그라 냅대 쇼다. 서치라 고피 쇼가.
0: 매매매 또스테 주위.
1: 아, 쳔게 쳔시겨.
0: 야, 칠테니베.
1: 티샹아 스미키브라미도. 칠라 코야야 제조 삼주. 쳔쳔다.
0: 마타리 대요니 라사시 치웠음추 피게 고양아치 사사시 허리
1: 쿠바초 허리

0: 빨라. 침심샤샤 돈도 쓰면 돼.
1: 장게 되게 랭게 릭톱 좀 말베.
0: 빨라. 그냥 양러.
1: 정부시에나. 당도 장게가 녀지 세샤 삼추. 얘네 제일 되게 되기. 제좀디 팀시에 둘린 체급에 차도 섬기. 오늘이 마세디 토네 미수 장게 중에 되게 내 좀 막 삼을 거죠. 제자 초티네 시에비나. 녀랑라. 야스 소리.
0: 채능아 나니 편지 수지를 채야 마리. 이네 예체나 맞습니다. 사성함네 차례 태양 말베.
1: 요 예셔서.
0: 예스 많이 아 중인다라.
1: 더 교수.

0: 대리 동야 망다 주샤 대리 김씨 효종아 또 유지일다
1: 독세라 관례비베
0: 이다 로지라 동규지
1: 아벌로
0: 예라시오 저다디
2: 어제 지난이 대가면은 그래
0: 아 그래도 나다면 와
2: 고마워 또 세도 와
0: 어 계지 말이니 또 스케시
2: 레스 모두 소시
0: 영아 그리다
1: 양야지인다. 대리 망치어다.
3: 레스. 이다. 샤다인다 이다.
1: 인다.
3: 아라게 쳄치인다.
1: 용아.
4: 예라지 튀어. 르반스 니디. 고고스스 시치기. 가져오시.
1: 네 샤콘로. 데르케 송치라 합시. 시어 죽음이도. 랑게 하콘지 거지.
5: 어제 저거 나 숨지인다.
6: 저저저 야, 인다.
5: 인다.
6: 인다. 또
5: 직동시.
0: 와, 무슨 소리야? 도스. 도스. 참고 지시하세요. 호세.
7: 네 시작이야, 시작.
0: 어. 뒤. 뒤다. 슈가 그가나. 이게 나고 지시하. 这是说出了些话说这是说学的你也是学他的一个从地

0: 진다 라 생각 자체 개나온 미도 니가 저거 리규래
1: 레스
0: 이쁘지 다들 신내기 어제 뺏은돔에 니가 라추도 지 고비다
2: 넘들려야 십선자 니가 칼라람쇼 또 씨바 또다 나 얼도스를 주신 초도와
0: 얼도스에
2: 응 니가 쇼 탑주르 시대배 내 주 계속 뭐 시도 좋아 고급대 큰 맛 없이 혹시 고급대 던지 토비는 언니야 하셔 나라스티 스매스다 나라스 육샤 나라스 사회 튀래 센터 큰 지화입니다
0: 그랬습니다 자 연이 같이 같이 봐
2: 비라
0: 제대로 세계하러나
2: 뭐야 단이 하셔 와
3: 여기도
2: 더 수입될 것이 뉴스이다
0: 이렇게 또 뉴스 내 있어
2: 야 난 이거 가자 또 소원이 통조시베 니라시오 또 소원이 기사디 참가 티야 이거 마시
0: 디르쿠치 가네 돈 주체 봐 니라시오 하이터 그브리 기벤 죽을 다야 요 말다 디직 체는 니 돈 진길다
2: 가리 니 돈 쓰래야 다들 알레 지구르 다래 마시 니 중국 말에서 가스래 디니 돈 쓰다 마시 요 마시 나라 와시 마고 유자 어 디스 와야죠
0: 어 레스
2: 나 소디 기브로시 니게 초부신 어쩌시다
0: 초부 뭐 주시세
2: 자가 가 초봉 어제 제배시고 미대 협상서 허시 문에 수이다 로지 기배 장내 개 구입으로 오르다 문에 이 삼도다 협상 치부도 되지 장서뒤 어제 진짜 문에 삼탄 뉴스 마시야 야 된지
0: 시야 구도 마시
2: 제리에 주진다 조가 도도님 제 입이 내 녀토 지다 야
4: 어제 연연
5: 최소미 중추자 저스텔레시오이다.
4: 탄동아 메도스다 저지체샤. 되진이제라. 우랑 참치야 지샤.
5: 메도디 니제메 빠라가 제주.
4: 되제코 봐. 나스다 메도 제즈베.
5: 오늘이 마신의 코피야 리데 레크틴스. 나키가 교수기
4: 마히스다 치미도아.
5: 다디 거샹 마시. 아자라 최소미 중추자. 아니 클라싱 사죠.
4: 다스니 주도 라셔다 녀지기.
5: 미수장장기 냐자카즈사가저
4: 란도다 돈톰 몽고디데키샤 도도스레스니게
5: 냐야스는 성메 팅우지 세바 카로지 용두게
4: 용아 들은가 기부 총자 미세체오
5: 예
2: 小慧 대위대
5: 大海涛
2: 제자가
5: 뭐지?
2: 이런 것도 뭐 좋아. 처음에 도가시다. 랑군의 원신스 마시야.
5: 얘가 방장 대신죠.
2: 라주죠 제로르비. 신하고 봐요시. 랑고 바가비 매년 마신자. 딩아비.
5: 낭담이도.
2: 이용도.
5: 나 체제를 위배.
2: 어. 레오도스. 고들라 무가 레오스기. 제자니 무비야야기. 고르도스 치지유.
5: 알레. 무비야야기 제타 고림디. 예르리슈게. 디니에 추신용지체 타마디 고림네 척센터부시 조센터부시는 외비야토시
2: 어
5: 가주야 지기
2: 저섬
5: 그시 마부팅제 띵외디 가르치니 이봐
2: 어 도수들 것이 뉴스유 외비야야도 제다기 삼셔서 벌은 욕제토시
5: 금제디 제다 외야토 아휴 지저자러 외야야기 창제디 레락베 맞아 대마샤야 윤무도
2: 대마샤야 고리스 맞아 랑 뭐가 내신이야 손사 야면 랑게 크란즈 구제다 나 좀 뒤스다 네 클라스단 지키기
5: 지저 하이터 나 내가 진조 손사 我是 챔피 진제 아희
2: 어
5: 증마사
2: 계증마시 계증마시 네 특히 신다 당초 계증마리
5: 나 조샤 신다다 좀 뒤스사 대클라 승민다 제르치셔케단제 나라 섬초시
2: 허지 저다라 위시 용아 젠지르 좀도
5: 용아
2: 오야 게임이다
5: 아
2: 바이바이

0: 통주와 셉 통주와 네 좀 써야 요 말 봐.
1: 셉 통주.
0: 용아. 도제 난님 또 봐라.
2: 도제 나.
3: 기도 말해.
1: 야. 디 뉴욕랑 거기에 다 병의.
0: 야, 또 세준 예배.
1: 디 문제 도다 가셔 그래.
0: 미즈랑 빠라 깨버렸다. 그때 전에 미즈랑 빠라 소개 지지리. 야주스름도 같이 그도 아.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르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튜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원앙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앙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만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야. 디, 뉴욕랑 거기에 다 배우이.
1: 야, 또 세준이 이베.
0: 디, 문제. 도다 가셔 그래.
1: 미즈랑 바라 깨버렸다. 그저 전에 미즈랑 바라 소개 지지리. 야, 주스름도 같이 또 아.
0: 흐. 증마사. 되게 알아. 남자 쓰다 줬어. 라는 뜻이 심 허브지. 디, 니아발라 맹가 깨봐 야쇼.
1: 시미스다 메비이나 미스다 겸 누야미도 다지소 람발라 다가교
0: 하 증마사 나래 노샤 증마사
1: 더비아지라 다제니슈디 카사니엘레가 요메 시모도 랑네 주디 투마리 만야 주인다 야치
2: 아지 乔宇
1: 계신라
2: 랑조드드괴
1: 아 레스 네팔로제 삼스다 디네케랄이야 렌퓨이
2: 어 저거 렌치아
1: 레스
2: 저저 탐시시 나스타진 거그리
1: 레스 게셔라 토첸나
2: 요 요아
1: 페오 나 로지레 주마지 님은 숨게 주주레 앵거지 쿄스지나 주리
3: 님은 투마 체비네 페토 아유
1: 마리 녜셰 바뉴다 Taringa chila lopko chaya di leri jikbe, lero da pianzun samdui beri jia kukwa sangpuchiri, kukwa dintra rakabri, nye xeba za cuidwe.
3: Xingi, dine nga, cha kishke lehu yu?
1: Ozi, xue da.
3: Aja rangye, nye mo chok chehu yu?
1: Mari rangye nga aja sbo yu ni yao mingdwe.
3: Yao mingdu, kari yisi na? 아자라니 심나 암다 케메
1: 어찌 범디 있나 영화 영화 상카르베 도 있네 벌써
4: 예예
3: 발라
4: 진이 진 좀 주셔야 되는데 나 로조
3: 뭐 섭조 니르샤
4: 뭐 섭에
1: 연연 라보르 친제 비고 도서 겹슈 나 라발라 게 샤유
3: 어 영아
4: 연연 게 가르스가 요새
1: 인진아 맞춰 보여 주시기.
4: 디데스베나 장게르치 마르베. 어. 여행에 잔 두고 있으기. 디킨제제.
1: 나 파렌스 주니기. 맞저 생각라. 로코 줘야기 고급스도. 띵아 제주.
4: 알레. 가도 돼 그래.
1: 로지르샤.
4: 두두르 뭐 마세.
1: 장게 전에 나 저래 말해.
4: 나 라이 넣지 봐.
1: 카리나.
4: 프렌스 미디 미주도 뭐 하고 위베.
1: 几乎过住楼内怎么里学校里学民团那路差要去让别个那边去了都是比较不切控制松宫大妥当个这几个月面落中秋日学校里学旧人们催别控制娘娘要点做落中秋日让一些大的一点呢俺老过亲戚出楼院的人让不秋日吧别让给心就切于马是呗第五个三个节日的哦马斯让亲就也给主要了对你先不点药日
5: 永啊，我亲别罗进那了，让给杨氏、聂国人让给，最新的了，要去要去，写出去给我们的。那大木哥，你虽然不会念宋江写头药的，过了春秋节的差不多。这就中了，你去吧，先拿。
6: 얘든다 디셰도 갈래 다럽시게지 신의 사양아 라투스죠 아 마시 예시그유 모이디 키랑원의 셰빈다 개마시 마시 알레 예슈바센다 아나즈 강교 연기의 러드 마셰빈다 어느 국거도 미신다 쇼주다 레스 레스 용아 강교 나로 랭구데이 레스 레스 레스
5: 아 갈래라
7: 진이조라 어 키랑 강아 시소 예공 세세지 대두유 키랑 시스난다
5: 예다시
6: 我不晓得有吧，得来要么是呗。
7: 忘了，听你给老子来没多。
6: 哼，用啊，你歇着，让凉些去。

0: 아지. 셰프스고가 희마지 봐.
1: 어. 네 저다다. 나세 녀사집 통유유. 류테르함 녀사집 통유메다. 란디카비유브지.
0: 고고거시. 되다. 돼. 도스네 디퉁게. 근데도 좋아스도게.
1: 장게 기가 한 거 띵아스네 유사요를 삼죠.
0: 오늘이 삼스던데 니마 전도급라. 나 도고 제만 내야 좀 제가셔. 뒤서 한고 삼시면 자시. 더비안이 장게 안 유입시. 년이 세라. 장게 다원이기 클라도 못하네. 너도 다야 마시 봐. 미소 지연자네 또 시합시.
1: 제일 된다디 지연게 잘시 하고요.
0: 디지랑 안 유입다가 가당 아래 갑집에 한고 집에 주고 유튜브 지기 스나게비. 이내 회리 다제게 한고디. 년원에 샹 자창부이. 아. 뭐야, 다들 취미. 신다시다. 소리가 난다 주고. 자고 쉬시.
1: 여람이 도날 좀 봐. 돈도미도.
0: 하, 문에 괜찮시. 장가디 매도인 뭐 그랬시죠.
1: 당통이 때가 맞죠. 자식매. 여랑 쳐야지. 장게 신규비.
0: 네 신매. 이네 신예 요지. 아마 조진이다. 냠래 신이 상매 신그지.
1: 저다 냠래 신예 뒤도 교무비.
0: 네 교무매 가지야 봐. 마세 된다 디테일라. 네 상매 오다. 미래 계속 싫어 TV. 네 그거 왜 없으려시야. 제상 그거 맞 없이. 대대 좀 지내. 양자 고작 가셔야 용지.
1: 하여. 장게 용보만 사니. 정리 린다. 문토로 챘서 부여지. 이네 뒤에 틀어. 장게 셈림제. 이십다. 다시요. 제우지. 아바르도 마초차 디체가.
0: 지샤 지샤 지샤. 라니 바빈 선구도야. 라게 가르스 매니 신규. 간다가 이시젠 지와 용도와. 아저 하이타 타부도 손접제. 가게 마심드립니다. 이네 미카지. 마미나 주요 마시. 세상에 간존의 갸갸 체유. 세상에 디르구디 랍시규. 아지 다삼당 마리. 이다. 리조 연배 민들 시험 마비.
2: 계속 조항기 작업디 친구 주부도 니년 강요치약 챙기. 수업주의 계부도 그 따로.
3: 아, 영아.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 차버 수치 여부용 나무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Gun kamsa.
1: Gusho mi le, kamsa.
0: Oh, kiran zhongge mi ribe.
1: Ah, ma zhongge dongjiang, min su zangbu cao bu nei yi. Kiran ge zhongge ge, kinge yu nian xin ge yu, xie zang kiran le tou zhi xua xia li.
0: Oh, nga zong ho xin ge ribe.
1: Nga lu zhang ge si yu. Ye kiran France min su zangbu te ge kia wa yin bu xi ge yu. Ma se zangbu zhu ge wu te le, tui ming ge gong cui yu shi. Ye ti lin kiran le, ne tun ka ji, gen zhi shu wa sam chu.
0: Guang bo ma zhe gusho lu le, te li nga mi da zong de xie zang. Kiran da tep tep yong pindu.
1: Gusho mi le, nga sengi ge nga lu ye yi. Kiran ge tu tu do zi pie jie ni. Nga nani kam yu shi na na yung gurbe.
0: Nga mi da zong de xie zang, guang bo ma zhe.
2: Ye mi le la.
0: Oh. Hehehe.
2: Lu chang he. Ran fa da si yong bie.
0: Kiran ni ngoy kin ge bie.
2: Nga ni zhi bishi ran yu.
1: Chao yi kiran ge sun ya ge ke chi gong zhu di yin ge ma rba.
0: He. Di zhe yi na. Nga na zu bol ka me na ka tie tu.
2: Di ki zhe zhe?
0: Ya pe ta. Ya pe ta, ya pe ta. Pe ta. Xiu da, xiu da.
1: To chi.
0: Nye ki na ni la, cha ka kia wu. Zhong gui cha zi.
2: Nye cha ro xiu wu.
0: Mo go, te li rang kong zhe zhe ba. Rang cho guan ni lin ya wu xiu xiu.
1: To chi, to chi. Ki ni zhe bi ten zhe yo li, kiu ni sa ma xiu.
2: Nga ti ngwe fa re se le lop chung chi ga yung du, kuang gi, kung tu ngwe si gu yu, zhung gui mi ri xia. Dag ba nyim to ka la se, chung chung mi zhu ra xie, chia zang gan qia ba ri.
1: Hale.
2: Ma si gen mi le la, chiu cha nyi den gi gen qi mi ri di, po nyam kyu nu yo ma ri, mi sang gu jo ri.
1: Zhung gui ge ya gu kyung gui.
2: Ri.
0: Wei, nga jiap xie ke gen me ba.
2: Tante ki ra zhung gui ge ya gu si ra du, nye ge zi li nyi kar xie yu me king mi du e le.
0: Gu xio lu la. Zhong guo, nga zhong yue yu, ga bu shi ra yu, lak ba du, min sui zang bu. Ho shi, nye kia rang jik ding gu. Ba da ding zu, mang qie nga shi ki bi.
1: Zi, ba da yong shi gui xia. Di zhe jiang gi, gong chen san bu zhi.
0: Zhi.
1: Gye qi mu, jia na ka zang qi shi wi. Di zhe yin, nga ti rin, di jia ya di, 미수장부 슈샤르 슈테기 네튼 근지수와 삼주 강이스는 예 파렌시 미디 장부디 점린토기 점린 슈샤 민투나 츠베 장고 앙탕부디 임버 예싱기 예미디 장부 슈샤르 슈 규림 츠르 네튼 카르체 유미다 탁추 그리스나미 신두도 니에디나 규림디 중제레 허그지 슈샤디 규림 잠시 미용 엄마지 슈샤라야디
0: 정다 개 치슈 마지. 개 치슈디 슈샤지쇼디니 지저 쿄용니 미스 장보 송경기 도시디 꾸노체니. 시슈다 망조라. 메베샤베 자지 슈샤디 송경다 배추당야라. 꾸비 쳬오리.
3: 다웨. 장아 개시에 히스그도가.
0: 지. 俺让他到县域，一年弄嘛去啊？俺比较，关键你录这期的姚明都是伊。
3: 真的删了，连个啥不啥去回？
0: 让不行，年纪了，我就去俺门口请别没事，我就去为你们的，从那也不穷。一年接了，控制俺卡巴金面名都，俺哥哥买不着，俺的军单全名都生病。让给我老板解决哎。
3: 你来多些，我谈的给不是多。
0: 可是，你什么叫你做的这些呢？让给不多是，我才没去呗。
3: 才没去没得。你这些我，长不些呢？各地的让俺你们到中国来做客了，我什么都行。你什么？你让给俺姐姐些，她才没做生意。一年谈的你做的是几些？俺老爹亲事，他的意思呢？年岁的是纠结，然了俺没有用过谁了，然终归错完了，恐也也个用过谁。然个，人年嘛着急狂暴穷呢，来老婆肯定嘛谁？
0: 是，俺那话穷。
3: 天子上门，俺二爷爹对俺没有穷。隔壁对特别女，然给俺揉钱去，谈的年，然了吃了件皮。弟，
0: 卡谁
3: 呀？让牛西。
0: 莫好莫好，我来莫好。
3: 你了弟，卡了姐。 亚兰干年点的有没说？
0: 嗯，亚秋啊，年尾的季节，你了落来初恋的有过这边？
3: 落来是他爹妈下节，穷不穷啊？
0: 呵，多花点的有啥用？
3: 你最前面提这两年，俺老些嘛，前节干年挣没费？
0: 亚秋，你那个真的，你让是解脱不轻易。
3: 英啊，前头的事你也简单团结是不？
0: 哈，打个气球开始，这下俺我那叫不起来吃死。
3: 提的叫不上了，养的这个人的。
0: 嘿，哦，你过对了，上俺的冷气里头，行不行是啊？
3: 我明年当队友。
0: 嘿，嗯，先敞开眼睛。
3: 小秋啊，再安息。
1: 哦，永贵玉，永贵玉的。
4: 哎，
1: 对，
4: 叫常客。
1: 亚秋，啊，叫那么个对的客气，客气您吧。
4: 你叫人偷起来不说话要命，等你叫人没命呢，我就做完个恰个不点要麻烦。现在你出门随时不接，叫人偷起来不说话要命。
1: 嘿，我就有嘛事。
4: 哦，
1: 叫那么个对的牛姐，这个。
4: 先别客气的。
1: 这下恰很这多。
4: 恰哎。推波要我写上去。
1: 好嘞。
4: 呀呀呀，叫人爹是对的。
1: 哎，
4: 爹，叫人爹是对啊。爹，嗯。爹，皮不写上多，就对你来啥么说？前俺爹叫人了，长发大爷是娘一的。
1: 跟这岂不给不了呗？
4: 哦，爹子上嘛长发去的，头中穿衣米色穿在是大岁数大，穿在上面长发正满的。
1: 长发的那个要个七个月不得是吧？
4: 哎。我那生命来电视长发强中央电了强求不得下拉巴度珍珠电了谢过也没多他等俺最强的毕竟的上海能行给重庆什么总统的马赛特东七个米强的也是你七十多特东长发的接了下路一些穿不了最多不行意思
1: 我那穷不穷
4: 哦我那穷
1: 长发的你家应该讲呀顶这一步是
4: 好嘞
1: 但是呢来个我着急几个月嗯对的今天团灭几灭了，让个在那连了要阿勇。
4: 就是。
1: 哎，王爷，你让他看了，全部耽误。王爷，那全部都叫
4: 耽误的。全部耽误的。嘿
1: 嘿，嗯，全部都是看那个没有。
4: 啊，看不到这，看出来这吧。
1: 最终给这一步位。
4: 啊，这吧，这吧。叫上个瓜果一杯。
1: 对。
4: 哟，嗨，你也把过去。
1: 嗯，你也在黄瓜水对伙。
4: 用啊。啊，圆圆话清楚。公的克拉斯卡用过了呗？
1: 圆圆底下将在忙活多，公司老早是个要人。
4: 嗯。叫常客，你爹那康白那这用差多啊？
1: 他的用差多。
4: 什么那三亚多？在一面是古币。
1: 啥人呢？
4: 哎，校长，他每次上山再带人呗。
1: 啊，对。他来了看过去干嘛嘞？
4: 啊。来了看过哎，
1: 嗯，
4: 叫上了，谁不想是穷马子？是嘞，你马先不看嘞。
1: 啥意呢？
4: 叫上哈，这些等不着小鬼呢，俺最重从哪去？你也是这些，明晚我有点点出不了的。
1: 啥意呢？你来说说听到了，怎么忙事？
4: 晓得。
1: 好嘞，俺你到东边的，跟得到，你东边。
4: 对，啊，东这边。一来你叫上，承担我们些有的，谁不下午嘞？接着嘛，有人
1: 用啊。你也让了，听到我们笑。
4: 晓得，
1: 对的。这次创作恰卡不得不拍，聊心大了，亲自妹妹。
4: 哦，客气我嘞。
1: 你讲啊，创几个六种子的六种茶器呗？北京那配备讲哪几个？创四个配给太了，你马上配给我来送呗。你点的到我的别杂许多。
4: 哦，卡的你马上是卡的。
1: 第一，这次创作恰卡不得不拍，等到米家人子叫我来送给我嘞。今次创作没做上半年的药人，没打球，他都吃新药人。估计个啥子药我听这些人对，让个忙做做，就不会那么这么多病呢。打打电话的。
5: 这里两个的药我住下，一年两个七兆天了，是不是吃不了？
6: 啊，这全部得做做，这些蛮随便呢，住了没呢？全部得做的，你打当家球的。
4: 爷，
5: 主任啦，他新的片区，
4: 片区好久哦。啊，就是这个的，干的就好久啊。
5: 这个米卡些粮食，他都老年吃不有事，俺最便宜。
6: 对，差不多得了些。
4: 爷，就这个的嘛。
6: 可 콘도 조심해 와라 저기 여기. 네 하고 좀 와도 내 저 집을 하리다.
5: 뭐 다래.
7: 찝찝라. 시다. 되네지 피부도. 나 저 지리 차고 좀 못다. 잡으시 하면 되게.
5: 사실이 여도 다 된기. 둘이
1: 로.
5: 정준아를 그래 저거 매티라. 계지 없으시라.
1: 난다 뭐.
6: 계속돼. 고고 쓰지. 가지기. 얘도 그대 좋대입니다.
7: 아고 나이. 나서 빨리 소소디. 로녀트미디. 제자 대윤주 등부이.
6: 좋았더라 봐.
7: 어.
6: 나게 공수 대 빠르게 하게요.
7: 인다. 빨리 소소디 지리츠디. 괜히 얘기. 제자 공수 체제 유주 다관요.
6: 유주 다면 하려래. 저 장모 짱고 내리고 여러 봐.
7: 지. 고요 윤주 쓰기. 다 시에스게.
6: 가리 윤주.
5: 저거. 대저스이. 녀세 봐요. 대규라. 윤주. 오늘 여우시라도 제잔디 룰을 조주급기 룹조로 관시겹지 반인신예이
6: 룩하겹예이세 대두연에 리지 말다 니에 처치 나와이
7: 아세 어구 난지 처치라와 카무겹니 말다 디치디 종수시 사업다가 카무치니리
6: 종수치니 신예이스 오늘 게 처치라와로 돌게요 말매
7: 아지 디치크네 어구
1: 말말말 저 사실디 비슈담에 지일러 랄 커섭지
6: 아지 쎄쎄쎄 차비기 쎄기쇼시 도대, 언제 체육이 마도 소득 속인다. 이게 교수 너무 겁나 중요해.
7: 아고, 아고, 아고, 쟤,
6: 네 거도 자식. 네 나가 제시로 시드 자체. 그럼 가리미 그래.
4: 단다 코스기 과도.
1: 그래서 코스 양자 용도 삼지 대중체 대.
4: 어, 체제 준수 갖추 시소.
1: 깜빡 주스 치미.
4: 근데 시소.
1: 팬에 치소.
4: 뭐를 하단도.
1: 우리 갑시다 하셔
6: 얘도 많이 하나씩 하십니다 둘이 계시 다음에 포도주 뜨고 있는 얘로 빨리
4: 지수 지수 지수
1: 여자 가리비 큰지
7: 하지 모두 카가로나 카가로나
1: 저 다툼
7: 어 아저
1: 가르치교 만주 모르까지 가르치가
7: 지나왔을게 만주 총수나 로니바리 좀 가피 나 주한 총수 주리 민로다 청승이
1: 아 랑 가르치고 삼죠 답발 겹지매 조지면 된 가래
7: 코즈티브리 타기원에 만주 게티 예 주한 총수 총상 메섭 주제 지나서 고다 쇼이
1: 말이 랑 얘기 가르성부터
7: 아 제성면도 학상 남다게 만주 총수 빠르 좀 가피 다 쇼이
1: 도무지 마요 아주 팔레니 주미 빠르게 뭐 좀 있나? 근데 저거래.
7: 돌대 나시. 지난 중간이 못 패다. 빠르 근데 균도 있네. 그. 계신의 줄라비는 걍 아래키.
1: 잡질라. 근데 나가.
5: 미리 뒤에 속도나. 바시 나가 줘.
1: 레스.
5: 제나 나가 돼 아.
8: 영아 영아. 나다 뭐. 많이 못 패. 뒤에 뭐 다시 길고래.
5: 자다 저 야. 영아.
8: 저.

0: 主任大臣，这，嘿，主任啦，看哪是？
1: 既然最出名，顶着钱币呢，俺啥钱都记应的。看哪说？看线索哎。对的。让点也好是对的。你看嘞，我说没对，第一，既然最重最最主是那个团长的，俺这边自己人，这个都没得多么硬呢。你也记不住这样，我当时的当不明度。
0: 哦，朱老板。
1: 哦。
0: 啥子来呗？我唱嘛，朱老板了，这啥嘛来呗？
1: 这不是，底下你们女人家，啥呀东呀，或者女吧，着上东家拉清楚，没得家家全民都，轻松哎。腾腾按照几块钱呢？可以写不写嘛这笔呢？是你按照连上消息给。
0: 朱老板是你弟呢，啊，没得看嘛，你不写，连上全是有嘛的，今天就把他坑这是军队来捐去。
2: 都对不那些，等到你也塌陷，用都会。啷个啷个啊？啷个啷个啊？老婆，你是啥？卡这个。你是啥些？
3: 卡这个。
2: 让我来用三十万，把林总兄了，他们去要钱。俺最重最多，别的求了有些。
3: 哎，让他给钱的伢还过么子啊？朱老板，让给把林叔叔了，不过中介，钱的账没结住，楼主女儿住，让的猪八戒跑到那啥不能行，是赌气过的。
2: 哼，妹子把林叔叔给藏么拖过下？伢可中啊，第一中啊，让给伢可中咋那去？他中的用得过？
0: 着急，
3: 快找过来，
0: 伢着急没得过。
3: 给这忙工这肯定的，走。朱老板，你那个钱的给肯定是得不着，天尊那个钱肯定是得不着。哼，让给满辈等一辈，你这天尊那个钱也得不着了吧？哼，
0: 老板，
3: 嗯，
0: 见到你那个钱心了我的。
3: 现在那个钱行了哇，接不接不赢了，让木头一呗。哎，你这个没听也好吃。哎，让给俺通知一下嘛，是吧？啊，卡的，俺一千个没得过。啊，用啊，见到俺你创作委员两个呢，姐姐不给你吃醋，玉米水俺你个本没钱的，好的。我能接不给阿里呢？啊，来，让给你了，你什么事儿都不就？
0: 年轻些那了，云中业绩把零差别接了，除了这样嘛的。
3: 这是，俺让他写的这么，你看里面说，做不透不清的。你那让个头大金，俺看里面。头大好嘞，
0: 你家这个写什么书啊？年轻些那我的，孙悟空给康东林住不能行，是林国的随便呢。喂，你让了，金先生俺住给的。
3: 对，是不这小嘛的。
0: 看他让给俺自己摘呢，你哪大办事去？
1: 走，
0: 去接小叔。
1: 到底俺大不得呗？来是来是，到时候应答。天天上班能够上山，前面缺的要嘛的，你到时候应答。朱老板，听他的，你上不住不上？在你去那坐落地铺去，云中接不上去。哟，没想到手机给新郎俺用没？
0: 用啊。
1: 朱金啦，搿真是个送那几个哩，你去看你笑嘛的。
0: 咱们阿拉的那有大，
4: 是，
0: 你去让几个人？来，
1: 你大，你大，叫大成，你大，你下大去，下大去不下去？
0: 我这，我这，我那学习多啊，嘿，那东西是给没，看看都贵的，嗯嗯，啊，来是来是，现在去了，
4: 哟，
0: 嗯，
4: 来是，
0: 阿叔。 咱从此呢，开车去，罗几年行不得，别的罗年把的接不得呗。
4: 哦，一旦，俺爷妈去了日没日，自己拉不着特别急了。哦，大大的，关键公司接了两罗年钱币，天天路不苦口穷接，把你送去那修呗。天天可里可里接，俺就欠不起他钱余。
0: 啊，去了去了也会要的。那么你啥时候和啥个的闺女有啥，同也请不得。
4: 你这可吧，
0: 那就去去那年了，今就学有，是啊。 俺从此主任县罗河县县市，忙做从那季节吃粽米，从二十多。 이내랑같이 죽을 치부이나 또서 구토차 말매 기난 있으다 나 저총 주는 줄이 식나 더동 총시다 기백이 넘보라 아유
1: 젠다에
0: 어
1: 이 장게 삼루 단체 건강 유고 싶배나
0: 어 건강 유고라 건강 유고스 가서워래
1: 도스레 딩엘어 미소 유고 주디 미스베 연주다 가고요시
0: 아 세세
1: 이내 타다 미삼을 균도 주제 총계나라 유리 대비 미든소 정중 감침 비 리주다야 하찬 가보지 거시
2: 시
1: 탐메스야기 긴캄 유고 어 디지
0: 아 나 저총소 교플랑 티제러 다야 가유가
2: 디제 말았다 나 저총소디 미스 잡고 칠 요라 질리니에 디야리 지갈 뉴스다 최신이라고 하여리 클론 야호소자 정중게 술롱 없으라지 저랑게 출로 미망스게 단지에 탑기 주도제 다 대주니 세리 수입제 대세 기부소리
0: 아 레샤 레샤
1: 배우시 배우시
0: 레스 아 이다 이다 이다 레스

0: 칠 사가 뭐 심지 가지가.
1: 랑 암라 도즈네 로피리 클라 나르 세브다 칠 세브 지금 마셔 봐.
0: 아저라게 예발라데 게 지구시기 기니 주도 제베.
1: 데 주도 같이 하여레. 라데 데제 가지가 람라 교비 조여리 수술이 하지 가고.
0: 권타는 게 암라 마시.
2: 노래이다. 여여. 암라가 잘 쓰기가 패서.
3: 여연
2: 여연 소쇼다 소쇼다 하치 가래 재난치기 위해 겨우 소쇼다 여연 소쇼다

0: 말대기 라진데다. 엄마 나도 중주고서 있긴 한 강부 들려요. 엄마는 그냥.
1: 아, 그랬어.
0: 다시고 치즈 있긴 한데 근데 균도 배 맛이 좀 있긴 하.
1: 시즈.
0: 강부 직도 좀 이도 좀 이도 내야 되다. 근데 이렇게 가서는 조주 남자 망고 좀 있긴 한데 배 맛이 약 좀 있긴 하.
1: 시즈 안 길라.
0: 동안 길라.
1: 다 길라 길라는 야 차샤면 단난주 사기도 기기 손에 내리 좀 봐.
0: 진 길라.
1: 단난주 처음에 정수 시도 좀 봐다. 진내기 갑전도 표숨 잡고 시작하고 그러 봐.
0: 진 길라.
1: 길라 길라게 뒤고는 거 저도 되시 나는 그래.
0: 롤로 길라 그래서 다 디고네 차사순 길라 니 주제고네 차사순 안 저기 개길 차순 안 거시. 중시.
1: 아.
0: 배.
1: 시지
0: 라소부터 내가 그러기나.
1: 너 길라 다 길라 길라게 단도 시행 거스소소.
0: 어 길라.
1: 다 들으면 저대 마요야 미유조 디민들이 길라리아 난저기 아 팀원 펜션동 청년실리 공기 자식의 쇼고기 선조 토리아 하나저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제 첨남이래.
0: 제리기나.
1: 이 거리아 럽주 쇼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하나저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샵주 당통마 소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0: 알레 두스는 길라. 다 멋있잖아. 안 죽인다. 유저 가서 가발 길라. 다 정수 가서 근데 어렵긴 하지. 응응. 이내 믹스 안주 주면 좀 곱대상 도시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식이 자르시비다 나래 고도 종기나.

0: 그때 아주 고대 정도 신이 이제 말다 주변에 당한 레드미나 마칭아 동조자 온기로 동조 샤르 동조 등대나 장기라 첫대나 다 오티기나 자기라 신내절이 그리도 재밌기나
1: 아 네네 아니 개체나 지금
0: 온기나 다 강에 도기나 가린 생기나 찍내지 코나조 동다 언니네 전에 접다 안숨네 전에 당 다 동조원에 찾으신기랑 아주 코나조 당 동조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되기나 만주기 다 된데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진데 기억이나 인도 되는 그 톱톱디 톱 만주럽디 그 모두 위에 좀 아주 신내 이제 인도 되는 배트 그 파트인데 접
1: 어
0: 빨리 이제 그 신내 이제 야 기어 또 아주 뒤에 기는 안주기 때 주소 좀 만나 뒤 잡디 어 비게 발 강 안주기 때 전부 강 기에다 장주르기나 장주 뒤에 그 신내 이제 잡디 그래 좀 좀도 되고 좋으시라
1: listen listen lo ta tan de kela ke wo zhu na be qiu ren na lo le ya da na zu ge xia zhu de ya xia xia bin de dang dang na chi dan tie ken ji tie ne ya mi se ke ju yo su su ma
0: o ni la
1: ke ju ge de ri ju na
0: ta ji lan di wen cha shen dang dang wu ji me be ge la
1: dang
0: dang dang ji dang de du su ri la ko ta ta ti ta di dang ren ge ji dang ru ge la
1: ta
0: di dang wen mo ze dang dang ju dang dang ni ji dong ge la dong da ta ji wen de ru mu ji de ni di ge li ge le chu ji bi wo sa ji de dong ka ge bi ra ge la
1: 哦,當時我覺得這個嘛,但你呢就說我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啊,就特別的東西啦,我當時
0: 자시면 리젠 긴구 잠지 긴구 하나 좀 터지 쉬행기나
1: 단님이
0: 동안에 찾아서 먼저 좀면 종원다 미먼 세종 종신의 유고르주 더 믹스 다 드레스 돈 준다 어 망고지 땅 신의 이제 파티 팀제 지금 기나 접도 접도 준기나
1: 네세로 단나서 도스 특유 균을 집에 그림 나러라 단나서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쉬 ཁོ ནང་ཟོ་ཆམ་ནན་དན་དན་དན་དུ་སོ་གང་མེ་དུ་ནི་ཡ་ཆལ་མེ་སམ་ཐོ་ཡོ་བེ་ནོར་ཤ་ཁོ་ཡིན་གི་ལོ་ལོ་གི་ལོ་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གི་ལོ

0: 춤숑 디크 트레딩 십슈디 내수 까버진 무슨비 민칸키 칠레 케베 디가 균음 젠키 내다 면치 체바마세 균치 면치 직제소 구치 체유브지 디로 오늘 무슨 민칸키 칠레 케바 미티 책동 개결하 샴치 체바타 시린 면치 트레딩 리군키 균통 내 면치 체베 뉴바 치로 당유브지 신장 오늘 무치 총기 天山区 贤泉 춤숑키 총미 류진키 초고너도 디가 댐바르 요구유 맨치 쉽쉬 원에 뜻디와 도지 솜브리 러브존 러스비춘 오르무치 림카 구지 본카기 리카기 네튜 솜동 갸다 디지 뛰어가 제치바타 타자 네튜 솜동 갸미 구주 고지 주지 체시 유브리 신장 오르무치 총위 전조 부부자 选拔 张雪强기 안쇠 양타베 시티윤 레지 다와 조타 라다치 교과라 지급수지 시진핑기 나외 게시에 캐진기 조지 체디 시진핑기 등조 광배 79000년 망쳐러 십시 주부타 망러 편바 중교티 레게 슈갸스타 퇴는 법사르 지네 롭쇼 롭쇼 춤제티 망편 처외 편제르 교체네 망쇠 디자 퇴도 등교 인시 솜브리
1: 초라홍샤시바지진이슈초니기토렌삼수광동신제회저총계회회동종핑하이총대도담아타지진이슈초니기토렌수광동회저총계회회동종기총어수초라슈자치루침바마세차자르법유징슝람기쇼니기신동얌용치바타니루보르첸람기토케조신휴토렌슈제니타카르마숨주토사르괴바모자타네촌람토초루유시사르괴바예수니회동종한핑치링키샤주웨이촌람인 초라기슈겐템네니가르미남랑탑체와타락부침부타조디차자라추슈와신퍼기유니게총오기탕젠시도유에베란조볼륜좀시갸락베케도토렌슈제숨타가르망에예메수초라홍샤시에바회동종핑하이총대기총오수당와타디웨닌람기럭슈르바쥬피심기휴초라기디와네지리숨주잠유에베솔레빠르제식네앙츠 차부침부퍼바타 晋阳重杰的体会来总体设置卡机了行动结巴他熊南托出塞月别重点他没损所称别年个谁行月不是记者你去除年一起这出罪你别爬的图广东行政用数全密切结局结果他怎么那不切月从那个修建贴不年会州他广州深圳所南当体记者你去除年那么不破定国别破怎么下巴他他这那么破不不切就人别拉出谢行 广东雄南宽素冷冻结局贴不起了各地沉住各种贴行当然他来接列宿他那么接起年个谁行月记者你去初年几年工参数珠江增部增州三千港珠澳三千他慎重雄南托浪国的下东托不是广东江南前辈行街南宽他行街瓦尔基冷铁了美国的东马都当年今天女不切入当月除了给修建贴别金光女主江南他 韩胜江南亚记者你去初年级公墓可有拉出托索有不是昨天前辈铁空图除了月度就别出现逐渐哈怎么样我来团把他接触组有我来求阿妈他接了出了我来出现切瓦他接了出中接西下苦人点把他主将增不年追托把切有不是
2: 陆续前辈路过了军学罗瓦他直接去南帮我索及推中年组设的不切的陆续扩团切就减速女年切有不是 香港社会科技结尾行动阶段中下层正式前行香港江南区人地作为协助接纳拉苏托巴塔香港业界南当个家铁矿图哪天切巴塔普萨姆下个月南主亚姐姐你对图普就拉苏切约不是姐姐你去除您结个美国开始为你领港期结个人不识别如果不断打连接体列顿初中案内广东了三年三度图牛津年初协协的切不是
1: Gigam Nugo Kizze Winutangan Kishune Kanta, Chegen Yurse Bui, Guangdong Ta Jangshin Hunan Soki, Shugot Ha Lungo Ki Kizele Gugur Signe, Gigab Jurita, Munso Chapso Juta Yamtu, Singjin Sumla, Dipji Nirita, Chegut, Dope So, Juyanki Kizze Munso Ka Chinita, Nadon Chepsi. Gigu Piju Lingangki, Juyan Munzi Nangne, Gotung Juru Chik Dunne, Guangdong Ki Tulagi Nuzi Chiki, Debdun, Larsu Lega, Yabu Juru Chayim Si. Juyan Namshi Ligunne, Nueva Chebar Sina, Jizan Yishu Chu Ta Nishu Dunin Para, Guangdong Ta Fujian Jiangxi, Hunan So Sajaka Jila, Chajarne, Chajar Chambu Pabim Si. Jiyu Xingjian Ki, Cheju Nezula Tonan Chedi, Shugo Lipsede Ta, Mazu Nebso Yilega Yabu Juru Chayim Si.
0: 其次你是初年的新马南在健康马拉拉松用前面给其你们言行撒过边给各马南在谈早餐去年写到前面行呢让给给新马南在松用天批准也不出年怎么领托新马南在给改军军队切入周围给各个车子去了一直其次你是初年给其新马南在地内我们所连年求错不他 过来新马南在送给他娘们天别特别给给四兄牌给给其赞助通过银边文年过来吹过我们所拉他前边全这么三万的比人你懂改名你是生命旅记得就是吧中国当然激情难给清酒巧给操心各局势别通吹过对年深圳图给其新马的来做不人 明儿, 给其新马的人能空手给客给他名贵给客叫什么去约金一下他有种领情俺们这个说新马拿在早日开不约不人我说连年前我促进抢看一四句别给他拉在娘们俩娘们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娘 为恰些开进行一不人。然而且他的牌松土新马那些松用车有车队通勤车的但这松用车这么大大概车这个冷路队呢南沙人求松用可以给马拉队不他新马那些居于最主要他们去吧松用他拉水车队车会比我借车通却用呢新马当着松用他拉水车有兄弟给不人记录年冬一名女士三个月轮住牌然而给新马拿在家去激情吃松茶极端什么的突然地突过来家着十只十匹忙得起来怎么能讨给新马拿在家去军队家去了照片给个车子立不他新马拿在给健康恰恰人心他给我那么人心去三天女吧我三腿位七十七月之给个拿着去当然托他们是市长选拔谢春华也列清安全新马拿在了车里谈团把松用他你们说陆团体陪聚在车里从我举起健康电价松解电送前看新马拿在给健康马拉另外人心他电力人心军队人心解脱了当痛我举爱人新马拿在了出在脱票国内松用他不他狂别永久了规定东西引起松不着
1: 第六村土让业绩长者苏州车外军队推广的前辈团在苏巴主角前辈决定的三种主宰用的前辈满足于在旧国抗力广途于是而对苏萨车卡的村干土行者刘连锁能对团团辈行者扩团党员于是河南郑州以出名于来以虽不多了狂野差不多听他读呢家家松就咱们开发读解松是这都前辈行者苏巴如果不约定他在南镇前辈行者刘连决定用了前面图长者而且图的游戏例如云南年长者给及美国及冷地萨巴乡的萨达的其江电推广解体行者随把提高了长者电视的而且人不如前面行者垂在用不如路不图的游戏捐家电力没把的在就被拉图这个游戏从把风雪风起行者三种学者加上你去怎么入清度今天推运将年纪他七个年你把的通道清把他苏州马内家加上捐个马入清度不过也别从样整个就不多结束不是例如村头借用的长者更增朝外军队连续前行结合给更增长者电视加上居民阿提协助他为具努力接了前年存在随把 organ 做了去了不是你的心切中周围结合给更增长者苏州国国的新年长者苏州电视也对马了接切于是福建漳州以结合给更增长者苏州电信地的长最切个松准些于把他娘子被推最马立空准才的我前年 chungnan tuanze suiba chungra da maduyong kong chaji angsara chi xin yu. Dilui dawa chubye damju tu, gye yung ji changzu ji ji xiong ce, mi leng su chu xima tongjuru ni ca dun sim ne, tu zungba le gya ji xi ca chu par yu pshi. Jema, gye ge pe yu lingang ki, ting rup su zhu ki nga jun nge chi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조 충미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군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조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쥐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콜라라 준비해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요구예.
1: 나가마 소래도.
0: 소르도 계리샤. 가르치가 용바. 장다치가 용비. 나다야 가리오리. 네 셰빈보. 네 토슴수가 마이로슬로빈보. 니무니니 샹샹게 티브린도 링기. 니니지 암샹게 토슴은 당가 쇼쿠 치투야미투. 치는 샹샹 랑게 샤리 제브시. 포물롭자 점무투는 샤싱게 스웹도게야. 니가 삼장 러브림보. 나다 다체 나스니 로가 제차. 저저 이기 간이야. 세세 팅팅 치요시. 당가 다 샹샹을 저거 요마시. 한도 다창 중간을 요시. 보고를 못 가리 요시. 아이디리메 다음 브랜치지 마숨 수가 많이 없었지 안들라 잡히지 루루도 팀루 지자 루스나 바타 지나 쇼피
2: 겨라 쇼아
3: 겨라 쇼아
0: 띵아 제 최고 없지 루루 저 차롬 기름 날 토크니 로스 지리 시자
3: 허시 키나즈 지레날 슈샤스니 범시오스벨 나 범디니 줄 규르신데도
0: 범디니 지아라 지오시 범디니 치리야 용급사가 진지 그때 주중 삼으로 몰라게 된 것이